0: 대당 레뉴비 초기당
1: 진이서쿠 네폭 러브유 진이서쿠니 미탐제당 파니부유 서동로춘 류종위참 장아라토난 로춘면주 진이서쿠루 문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발 송종창

0: 你要得给。哦。有嘛的。钱能还花掉不是？嗯，你也特别识打。
1: 지급상아, 모샤에 수토주, 참고구지 제사, 돌대문 나시. 야, 마코바니 여보세요. 동호 다가뉴. 대뉴세. 야, 마지.

0: 마 뷰지가 아니야 그러베 왜왜
1: 저 년도 믿고 녀수 유포를 얻으리 년도 믿으라 녀 신다 쓰슈 빼 갖다 예예 대교 저거 녀수 쥐쥐쥐 야
0: 하지 대돈도 녀가 좀 쓰도 아 뷰지가 녀서는 녀교래
2: 싫어서 시작할 또

0: 야, 같이 있어. 매셔도 왜? 잠바 그래. 니네 들 가라. 잠바 그랬어.
1: 잠바 그랬어 왜?
0: 어,
1: 니네 부모다.
2: 장포에.
1: 어.
2: 아,
1: 씨. 장암자 마시아. 니네 진짜 속사지.
2: 장유도 왜? 진짜 쇠지. 다도 니네나 키요.
1: 나를 잡이나 비켜보고 세봐. 배우지 못 삼아 좋아.
2: 요거랑 가면 할래. 요시 요스.
1: 장암자 마시아. 오, 야, 아침이다. 보, 과일. 야, 보, 과일 마트에서. 보, 씨. 응, 해, 얘도 봐. 세조야.

0: Amla. Nga lo zhu ginda.
1: Ngam zhe de zhe qian ha duo, xue xian xian xi qiu. A zi.
0: Nie qian hu de da.
1: Zuo bu xi.
0: Nan tu duo min bo yu, qiu zu yu yao ma zhi.
1: Xian ni qiu.
0: Zhe de ta qiu din zhe. Nga zhu ginda.
1: Ye ke tu shan ga jiu. Po bu di yi ne. Ne ba da su mei zhuo.
2: Chapopde nie de na kipsu rsha. Ni kipsu ko zwa.
3: Jibe.
2: Ha. Ha. Rang de jo. Dang ko ni kim do khapsu ko sha. Xia zan ge da me.
3: Ya zwa. Su sum pa li se ge.
2: Se ge.
3: Ya. 교수.
2: 야초. 누구네 좀 봐. 주마주도 어디 샤라인의 약용아. 야. 가자. 뭐네 좀 봐. 어, 저. 강부동네 약도 와. 칸 가서 저기
3: 초동 앞이야.
2: 전 토세르다. 칸 미지게 되도 오늘 갈래 이끼리.
3: 뒤를 한다 좋아 할도 아. 뒤를 뒤 가고.
2: 아, 저. 야매는 가라니. 칸 님도 레토.
3: 망우라 톰도 야줘.
2: 남산 매 먹었다. 라삼도다. 아니 님도 칸을 제비나 고스티르 봐. 자기 네 지가니. 네 비지가니요. 그래도
3: 喂, 急救生了。 用啊, 你怎么说话用处?
2: 呀, 你怎么说话? 让游戏。 这让都呗。
3: 让他们这么多, 你让你不看那个嘛的。 谁说说清楚的。 让朋友你不吃药。
2: 저기요. 강부님도 말하는 말 없이 쉽지 인생 구입자. 예보, 예보, 과예.

0: 저부 진실서 감사. 대린 켄조 집에 롭디 멋지 지기. 계세 주지. 어. 디도 아. 어, 페지디 위유.
1: 로요미다. 야. 아. 가시요.
0: 롭셔 지기. 가인스나 태동하나 집에 좀 두고 저 혹시 예 지무지지 제가 저 저거 삼주 가인스나 땅에 상부시
1: 제 대중년에 장난 야구 역시 계세 제마 수소 보고 기대 어 예 예스나 자 보고 가비베
0: 아 가비유
1: 어 볼가유 보마가유
0: 아 니가 가비 也是玩了几嘛，我连名能习，恰是给这话生逼，不是打捧鸡。
1: 呵，姐呢，不过天不做，忙死对了。姐嘛，不过你们多，这么子难找，
0: 工作中些，
1: 不过中些比难找。
0: 嗯嗯。俺听这生逼，今早也落着要借钱，姐嘛，前天给俺们借我生逼。弟呢，我这老婆，我这中学，你也工作了，且呢，你也让给些别中年，让给俺老的用对。
1: 用啊。呀。
0: 嗯，让多对。
1: 多是对。
0: 你看这个皮，这对大小心。

0: 아자 송사. 아자랑 뭐 게임 했었게?
1: 게임도
0: 뭐 게임 가리네. 섬녀 좀 마시. 가리네. 나 셴 드리.
1: 쟤는 얘 잔치 샤유. 미스네 알몰라.
0: 용아.
1: 나 교시.
0: 얘 나 개쳐.
1: 秦赫伯勒不过雨不扎卡瑞别冲起的你干嘛是你也好过么久看他底下你过了卡巴给姐不过过了十岁一点一这点这个秦老了醉了

0: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그
1: 롭종 혀시라요 마리디 지게라 롭종 시가톤도 두스기 제자능미 로봇으로서 고시
0: 알레 첸트기니에 톤주 톤도 칭압주 키스도
1: 어 디 니에 랍도 체로 제사라 롭유 제비 어 이내레 톤도 소외 종의 칭압주지 제로서 고시
0: 쟤는 폴규 젠벨 보고 창문상에 갱기야 하리나?
1: 나 중두 밤 맵지에서 뒤뒤내지 억울한 날 뒤워시
0: 다시 뒤뒤제 힘부지 상에 뒤꼴시에뇨메 쟤는 군주장리 여우치르베
1: 고정아 야고 제마치 조마시 조도 혼종 아야라 데스 잽질라 마비가 살론 좀시
0: 예 신기라 삼시 토이
1: 오늘 제는 예로 와라 두기대 백 김상 총성비 이내 근처 제브나 니 혼조 능매진의 고정아 물린세 주고 질문도 질문도
0: 다들아 나 이거다 제만 언니 찬스겨 나 장기 산다 처지 돈도 부스기 범스기 간지 상 능 처지 콘좀 많이 걸어 장기 좀 씨에 코즈님도 잼지 나와 기부체 잘로 채우지 가인슨 잠보고 밥지 어 던더 후즈체 나좀 인상치르다
1: 부딩사
0: 아 부딩
1: 야슈

0: 니세무도 가릴라 걔랑가 죽고 수비비라 좀세 가리나
1: 티도 고리오 남부디 참바람도 니지 쇼티야 손자 섬네 치고루
0: 제나 샘샬라가 키마송에
1: 폐지 갖고메 니 김도 갑시고샤

0: 허지, 새 차배, 신부도 왜?
1: 신부도.
0: 신부도 왜? 아, 잠시 와. 깨끗이 되지 양자수로 캐주얼이, 나이스.
1: 뭐. 좋아겠어.
0: 여가. 钱呢? 너니 줘.
1: 줘에.
0: 然, 새 차배 배.
1: 세상

0: 가시소 계시하면 좋아 어제 알아 동배 샘김은 누구해 수용원이 시해줘 쉬다 니 제가 친구
1: 장시
0: 마에
1: 선생님 연인 안 남아 리니 인바 메바 수원이 라바다 야마 조야 하리나 캐스를 즉한 깨단지 니 这是 신년 말베 타마디 장게 가게 시에요 마지 돈도 깨디 심부켜님도 소이깨나 배열 삼지 내게 삼세비 김자 하도 내 세봉네인다
0: 녀라라 미세 때보다 습신께 봐 차리엔데베 니리 조시 된거 삼슈 어 가상에 르세링다 어 더도 건다 사나라 제지 제이다 이내 내 쓰도 스튜디오 주무소
1: 나 미세다 차이한테 먹고 해야 민도 장애 차이한테 보다 미세지리 디네 디네 채
0: 가리
1: 나 범치게 계속 뜨거스 시야 잡지 딘테글 장애 지 시야 말베 니네 저 지금인베
0: 티 나 처서서 요원이 가게 시키메
1: 쟤는 근데 저제
0: 나 스메 야츠
2: 나 말이 있으라
0: 같이 가
2: 나 말이 있으라
3: 티
2: 야
0: 티 같이 오래
1: 네 죽을 치준 되지 담다

오늘 제가 이 다시 삼시라 담이 시내 니루 시에쇼 범지에게 부직 남아준 뒤치도 디급지리 나게 제없이 말이라 부디 니지 쇼 팀부디 범디에 남산 싱구 팀지 자원에 말이 자삼동다 범디 루치 심지치에 자그 산다 치도 치야디 군이 당도네 편주 미유디드스 장유에 다리 제자 지딘디 토라 치지도딘베 니지 쇼표야디 요마시 지도세야디 미니 냠도 시베 투다 나보군도 편주 삼시치야다 뚱게치야기 지도딘베 규림시리

0: 야면라 많이 보수 전가 로게
1: 같이 가
0: 드링에 드제 군사 사범에 배수시도
1: 랑섭도 근데 지네 아무라 시뇨어지 랑 근데 이네 이 관계 님은 그지 챙아 드제 정마지

0: 카발레 드네 김도 합시에이 땡땡 담사시 겨우쉬다 쇼흔제스 틴죠 겨우쉬다 나 겨우쉬다 제 겨우쉬다
1: 장교 참하 고지게
0: 차례 댐부스두에
1: 사시 바가지 차례 댐에 개요 마지
0: 前谢谢다 그제제
1: 나 우토제 네 쇼템비
0: 샹게 쇼템비
1: 제
0: 디제 근데 제비
1: 나 라스베 급다 뛴제 네 우주게제 암라게 스세상아나 냐 요유 다주비
0: 요유냐 에 샤레 경지
1: 디네 상아나 군주 상마 너니게 방부 잡지
0: 디제 차에 되불라
1: 차에 되비 두게 두고 두게
0: 탕질 가 매지
1: 燃油马鸡
0: 要求下?
1: 前的长 自动铁了肯定求索 乌里达呀卡多
0: 你乌里达没? 也是呢 我打清河伯也 搞到这不宜
1: 你也打个三不清
0: 啥叫这信叫?
1: 你的信不清 既然你打把信不我是 人生哪里空有时 你最近很久没到时 你也不是?
0: 你也听这些呢人家俺明天再去说说人明天就给你的人家都搞不清我那意没事呢明天就搞不起来的人家都大事你说起来这话有吗是人家都给用不行要求亲亲要求不起
2: 你真的你咋了你还犹豫是哪句的跟弟弟你还没来学姐试试啥呢学啊
3: 有
0: 萌萌姐姐要不然爹都是姑啊
3: 有<笑>

0: 좀 좋았을 때다. 신부도 왜?
1: 신부도.
0: 지정, 얘 대체 삼십라 다비? 팀을 아래 흔히 고민도 정말사 아.
1: 멍멍. 사니마. 나다 샤싱 찬세팀지 뜻이시기.
0: 前呢，俺有个妹，隔壁头，咱们现在是谁？
1: 用啊！
0: 前前做么事啊？离开金牌，上级盯着两头没说，上个改变没得，错过三十个团队，我那搞不起来球，今晚去哪里？给不出马些，瞧我啷个用不着。推那面两个床木双双叠。哦。
2: 多累的。
0: 拉不住我油，也谈起用过。他这次去了啥学？
2: 你让个车的前面拉他同去。
0: 哦，丁年前届达胜着你了，车的前面念着拉他赢。三年没有广播，长胜虽中看了，估计点这些年是。

0: 다다 행여긴 배랑
1: 개야 마시
0: 나 뒤쪽 도스트 네 저녁에 네 파기 네 뒤쪽에 상마 탁주 세입시오 용도와
1: 샹게 나 뒤쪽 세입삼게 야주 네랑 칠대시
0: 알았어도
2: 가르다구유
3: 가르다구유 금천디니 가르야
2: 뭐 되다치 저닌 가봐유 님도 로요메베 산주고이베
3: 촌촉이 도스네 융그지 손다 가르에 고고스스 디데치야 금천디니나 가르오지
2: 디이 란다 저닌러 저지치메 락다이 고치부시다 가수 잽차도
3: 자신도 갑시도
2: 예랑 친구시오
3: 동자니
2: 상 아마 제부디 제토에 야가제슈
3: 친니
2: 티쿠치다
3: 친니슈 그란 요도게 레나 친니슈 되었는지 암라 친이 수제제 금초 디니 쓰나제 그냥 고고를 쓸 말 봐.
2: 그제스 고고 티우래 디니 고득스 내시.
3: 뭐 뭔가 진짜 단지 간단가. 무슨 내 그냥 뭐 이제 그냥 줘.
2: 네, 뭐도 사비. 디네 어후자네 뭐도 사비. 메즈 제일 메스기.
3: 오늘 진짜 나 마시. 토슨 캐스 좀 들지. 저녁에 하고 오지. 나다 관심들 됐어요 말이.
2: 저닝게 나와던 거 매년 하고유. 이내 저닝게 잘 야우치기 아메 하고기. 나나주나 초보요 말이. 이내 니 개념지 원에 세네 저닝러 모차베 락다시 저지 세고 싶어.
3: 암라 터치나.
2: 샤시에 라슈다 아메 니마. 라다바 교스나마 조초가 쓰고유 이내 탄다 라오네 나바주드 응아누 야 르마도 메소치기 겜게 하르도
3: 마오네 이 라몽구치 암라기란 디데체 토뉴메 디스 다마슈다 도시 아무나 그냥 토교부터 제도는 그냥 나만 치면 용
2: 욕 좀 마셔야지 나만 죽어줘
4: 아첼라
2: 어 저니
4: 나 생탄배
2: 자여배 되다 되다 라다 샤젠 롱장단조여시 예기라니라 락다지 치치체비 되다 갑두고에 디 주다 갸체 저시 촌다시 키라니 기지마 초와 첨두다 지도 데무시 요무시오 되다 로르 치즈웨 그저 어
4: 야호도 디 믹세시도 가
2: 라이다시다
3: 진니슈
2: 교치
3: 용아 용아 내 대쇼
2: 장어도 개수지. 롱자더도 인지다 아.
3: 매매매, 더매. 롱자 제국이 경고다. 참부 여마지.
2: 마시, 다바 가져오시. 가르 참부 여마리스. 디 나로데 다네 다그루바.
4: 시, 다다. 야구시도. 디, 야구치아스와.
2: 디, 저님 뜨다. 장어 도시.
3: 레스 레스, 다쇼 다쇼. 디.
2: 디샤 디샤. 장스도 뜨, 개가 또 아.
3: 你 나로 다쳐
2: 죽다 개치르다
3: 하고
2: 저시 순다시
3: 진이 쉬 체면도 와
2: 상요도 왜
3: 야야 니 맞으러 쳐 진짜 전다 참수도
4: 디아자라기 심 키송사 다딩이
3: 나로 데 말로
4: 치로 더기 선이랑 투수이베
3: 선이에 응 예

0: 빨라다 암라 키다니 따가 요비 풍아 차스케토 유 시다 띵예 마오베 남지 샤첸사
1: 오라 아자라 캄사 키나니 토르디브나시 니에저니르 따도 야오 체죠
0: 드다치 니에스나냐제 유르부신스
1: 카제
0: 장성을 레마치 콜라 나 폭삼지유 오글린 계제지 진대유
1: 오글린 계제에 난고
0: 터지
2: 랑가갈 모르시부터 나치스 제바 주저히 니에서 아

0: loyo bela bala bala tim tu chu kin tum ri kesi di bala da tuk de sia ta ma di mi xie na nie kho da khap chu kha ba ki bu le sem nem se chu tu chi ri jie le nie chang shen zi lin jie ni da ji ga da de zu du la nga ra lo xi xi ra yun do chi yu se mo ku sim tu li du 시내가라 땡수 매부터 신기 티등에 발라촌에 삼등뒤 관객아 장승지지야디 이시유자임자 내 장승지림배지러 킬레체무딘제지 토담체구뒤 칠을뢰기에서 미시면어 강에시라유드시에쥬 내 다들 삼시시야디 오늘 치다취샤 빨라게 생토마지
1: 오라게 땡땡권 신는 것이 마세 된다 디겐베 장토 너무 깊체버 신디요 마지
0: 니고달 고데오 용아

신난다 진리나로라 미스고 추친지스톨 미스법치디 지게토네 히나 인공포부스 슈브발 다 과저데야 리디우네 추유장 쳇자스브라스톨 단즈 미스기 법치디 인공기 법치다 만자체제 추슈데 맵체 토제인데 메넬레 이네야 믹세키 만자스톨 코이나 충스도엽체 레즈 제비베스스톨 시상 스몰링게서 이렇게 법추제 정된 용료신이 전에 타는 거 조금 맵지 않아서 진링 나로를 팬다 그러셔.

스마링게 신난다 학배 캡쳐다 체체 간지 담즈디다 소용을 해 추리식시 체체 문에 제비 쉽지 돌 윤정디 다 지우디 마샤샤 미스 지우 체체 지게 톤에 人工胡스 슈구도 了 밤즈디 옛날 지게 톤에 루웨스

어, 딱 다 대 괜히 유스시도. 대 괜히 유세 감디 내래 지닝이야. 어, 사지 가사 갈 둘. 주사 괜히 유베 마세 괜히 기 리기야 될래 괜찮 프리샬. 괜히 루야 감디 있는 거나 시게 터네. 라지 샹 주고 거래. 괜히 리기야 되는 라지 분리 주고 거래.

0: 스몰링게 샴기 되즈난 공기 버시 단자와 유베 지게 명치 칼 럽저스난도
1: 미리 튠지 민족 단계
2: 미리 튠지 민족 단계
1: 튠지 단계
2: 튠지 단계
1: 지링 공원
2: 지링 공원
1: 채촌 菜市场
2: 채촌 菜市场
1: 초세 海鲜
2: 초세 海鲜
1: 롱미메도 菊花
2: 롱미미도 菊花
1: 准行 油松
2: 准行 油松
1: 捏索세국야 休息椅
2: 捏索세국야 休息椅
1: 갸장 垂柳
2: 갸장 垂柳
1: 미스버추 人工瀑布
2: 미스버추 人工瀑布
0: 스몰링게 드링키 레센낭 치치치베낭 툰창물로 피스비히 가난소 지메레센낭 양갸시에요

0: 저닝 닌지덴지라 저스틸리 허보네
1: 도체난다민도 현재 담야 체시디에 녜딩기 체사 군다 텐통하나 뛰어쳐오유 레스 아차챤라 키란 텐통나야다 군세 찰레 몽부디제 닌지 체지나야 용구두게 단등 아버셔버 단등에 체지 채우시베 톤톤 아블라 니 아자 찬스 겹디 롭지 코네 체지 채버달 닌지 쳬바 뇨트 딘데 요르베 니 케랑 뜻데 세시오고 닌지 나야라 니알 투즈 담부시 닌지기 바르코바 균년바 바르케 미스레 제스 체녀스레 닌지기 견제 근제 지춘년바 톤도 츠고체 위상제 메도 샤자 파로다 마요스레 콘서 돌로 그리지 공부제 돈도 건주소 슈스 땡기 소시 원시 정지다와 당가 테니에이는 고바 테니에이 봐
2: 디스디스
1: 다마슈다 너는 고르시네기 찬스게비아사디 오늘 루스입니까 최감치아지리 니 아차 찬스게비디 소고지 콘 깔에게 지입지 그럼 공부하고 시나
3: 자, 오늘 계시야 미베.
4: 아, 멜. 대샤, 난다 균미도.
3: 장게 마시야 디. 소소, 당부시요 말다.
4: 당부시나 당부 하겠시메. 탁주시야기 제답 하겠시니.

0: 디 괜찮도
1: 얘네는 또 딱딱 되면서
0: 카르다가 되면도
1: 금치디 또 딱딱 되면도 얘 따로 채워
0: 영아
1: 미스테 얘네 셀러 나 가베 내 좀 갈대 미네 다시 지르실라 봐
0: 러비 나 둘러디 말해머스 두게
1: 내뒤 친구리
0: 얘네 갈도
1: 장게 둘러디 건네 보십시오 저 엄에 왔다 봐 쇼기

0: 지겹성라. 캐나마송아.
1: 응. 계세모소. 대다카리.
0: 전군속배 등원가스다 기체배 대통령이들에게 랑역에 포치샤.
1: 시변에 주시다.
0: 코종아 주수룡하 때니 카문업중과 공화체 서고직 대지도 마세가 주쿠셔다 학삼최하치도 캉백홍세 마술기업래 이내 랑역에 루부톱자라 캉백홍세 마술기업장 전군속배 랑역수룡하라 캉문가샤
1: 저다디 자자비자마시 자게 람사 노트 셈보다 시중 셈바 더도 좀 셈베 경고면 깨던다 손도 소이
0: 예 람사 시죠

0: 진호 몰라. 주전 알레 속에 낭유디. 디콘라 가게 과에 가리다.
1: 니에디 시계 칭랑라 수고 삼디.
0: 메싱아 저 장선 라고네. 총들 잡시. 이내 관세 마부터 내 제비나. 랑月了 경로 마시베. 도도 제 자크리나.
1: 아, 처음에 제베. 유린 피게 당구이상. 소니 그쳐도 싸부스셔. 아, 지겹지로. 기랑게 토담테로. 토님스난 지바. 수중한게 콘제토로. 기랑 토제조원에 만나시.

0: 어제 예세나 주에 쇼세도 쇼
1: 톰스마 련슈규다 주주구치가 총수인
0: 지게성라 엄질라가 이케랑라 님니 예스균 송도와
1: 저자샤 난담도
0: 전에 렌차가 친구
1: 어 안 구다 어 당고 샤친데 리스게
0: 렘소
1: 리딩에 모란톰베 나와슈
0: 페지 니람담이 이기래 계속 결한 게 니로 나라 샘샤라가 체내 보기
1: 알레 진트바
2: 가리 지금 설랑이 빠라기 진주 주기 前前다 저와도 애
3: 십전에 저녀 셉시마소 간단히 인지 달러샤
2: 前呢? 前前, 他那个这多?
3: 아자단다, 你们能去这两期 最干的用户们多
4: 看一层的长生床底, 朗月个泡下, 前三颗色比较切多, 叠中床四一连下
3: 让靠外一边的, 你家长了,朝西来买笔呢, 阿家了若不起个说的四月
4: 看一层的叠中一个团在底,蒙不起来多, 他都诚信所谓不炸
3: 小王爷给你给地铁的新买吧, 前长,
2: 让他们给你若不久?
3: 前得别死, 固定的,
2: 金大郎，该广播学武艺，公司内你们看下是广播体弱。
3: 考试说，
2: 长生那最多是哪些？浅浅，该来些哪有几日？我说不稀罕专业人。嗯，嗯，浅的休息。嗯，啊，考试说，
3: 你也等马上上去啊？
2: 啊，马上。
3: 啊，下线让个床铺也睡着吧。你让个三七头给。
2: 야주他的长生年龄做的，建功做官从长嘛，朗月个破产谁？我
3: 那让给年长的，给陈队妹妹。
2: 嗯，奶奶让给钱要嘛谁？可咱让给胜者您的。

0: 여우도 주시디 비랑소샤 계세디 퇴진가 놀라 라다체 토비나 나라조 레가 좀제 토르시라 죽시
1: 니에 당승비 진이와라 니스시스 지게성란 표로나
0: 자그젠 더디르와
1: 아 진짜 과연 그제 에디 슝디르 봐 고림다 체는 그시
0: 용아
1: 진이와라 터제나 나 두인달
0: 진지 봐

0: 아자라 카르순세 유네 테가 순로나
1: 탄드키라니 가부제베 가르디 펜주셈나 유베시고 강에 가르유네 개세지 도리 이네 문에 차스킵도 딘제 말다 나이 차스킵제 요거시 사자지도 같이 유네 두주 규정 침배시고 펜주 겐다다 먹이 비어지 라삼도다 문에 내주 딘제 러디 샤생이 그래 지으시에 샤생이 롱규게 라다 갑주 경마지라 뭐랑이 먹이 비상마 심나 야제 되시 키니기 니지디 우주게 균경그시 키니 좋아 도스게 되나 디기 용어지베 돈돈이 라러 계지만 임시하유 나의 장시 섭시라유 나의 아무지 나의 보모 닌다 롱규나 좋아 깨부 통두미도 체리는 니는 망치지 让他下前看前说马赛让给你了卡萨说

0: 자.
1: 아.
0: 매야 남자 공세 양아 저와 제제. 고주시게 보라서니 자변 쪽에 해 봤으기. 세상 터제 담이야 뒤주디. 치루 제비나 뒤주이베.
1: 뒤주메. 치루 안 려유. 도시 장게 콘라. 초로페스는 먼저 뒤도 난도 쉬다.
0: 용아. 아자. 아자나 치루 려유베.
1: 저니게 나 토스기.
0: 성전이 세제는 다 그리나.
1: 네 화식이지. 라이암 제딘데 차하도.
0: 흠. 개민도. 성전이가 아자를 가르실라비나. 아자가 미디 도야 제도 손샤 도미스기. 도스터디 아자 당군이 야고 맵자.
2: 배지 등도 하브레.
0: 그랬세. 자가 그랬신죠.
2: 카이스는 직접상으로 커싱고다 차와지베 권다디 샘샤라가 다도차 용데 콩고 힘브리 마세 티샤 샘샤라가 콩로 싱고치고 입데 케샤 다고다 샘샤라 공세 입데 니 콩 슈비
0: 안 가셔브레
2: 카케 모소바 암사테스 균데 미지이나 덴데 증도 하브레
0: 고다 증예에는 케스 드그르바 다른 인지 고고가 하리나
2: 디니 셰마죠 이내냐 로마 지동 탭대베 냠뇨르 시그이나 조위 민느니 지동 그체 마슈레베 급라 슈르므네 마냠체 님도 데도 하브리
0: 만나고니라 네즈르 슬람
2: 다 칼릴 구규레

0: 지급성라 샘샤라게 초초다 니디 교체 참수계가 필수
1: 셔스
0: 디키랑게 알릭티 시송야기 니자 유고태야기 꾸지 즉시다 패지 또스 망참해줘 쟤는 아 두이
2: 차례위는 순하러

0: 아, 자, 근데도.
1: 우다 쉐제, 다른 이 고수.
0: 아, 독자 내 탑시 말다.
2: 천상가 답방 위에 내 용마로 봐.
1: 김생시 정마시, 가로다 가지는 수소된지 동해시 덥식시. 간수님 어랑 가르쳐내, 제스 개통 마시. 내 팔로제 탑시 안 교수당고. 김가래 가수.
2: 现在我去，这个是哪个？宿舍下了，宿舍有人没得。我让宿舍人喊两毛，我听这些。困难人托车差不些，通路是咋个跑要的？
0: 电视，俺还举着不，俺这个是偷不着。
2: 开始谈的偷呢，顶着干了。啊，哦，今天完了，给他拍拍，开车啊，你也修。
0: 没我，给你两车修。
2: 啊，前两车啊，终于到了。

0: 啊，起来了，突顺学校去，啊，多少呢？从头的起来个错了呢？没想起来了，突顺学校里面，一年嘞，他的年过的十几年去，家长光不休息，没个是找个什么去？起来难道没多啊？过来的，能去那读书？啊，跟着学校，从头难得做好人呐？
1: 哦，对，今天从头到结果是。
0: 다리
1: 조디 데뮤차기 고르소는 좋으시. 용아, 계란 예스 교시 예스 접지 친죠. 용아, 손도 가기면 나리.
0: 네스.
1: 어제 왜 조란 자랑 스텔라.
0: 하고스.
1: 도제나.

0: 가리 값을 쉬어주게.
1: 어, 매 값을 쉬어 맞죠.
0: 어, 샤거 사장 값을 쉬어야 되긴 되지. 자네 심내 유비니 시기유. 제대 기니 사장 차야 되려라 맞지. 제 맞지. 가로 참복 값을 유네. 수나 기제 카트야 삼로 장례 대부 효시지. 이네 모두 사장 제 돈이기. 미지 주미 나라 탄대 동해자 맞세. 더도 마홍베 차리엔다 쪼나 요지 제자 보무스니데 별에 막시오리 제마레
1: 아하 네 시에서 쪼나 다 채나
0: 지스 주인다

0: 제동 세야디 맞죠 미규메 과시라 추마리
1: 제자 네 아자샤젠 기부여야 제도 아 성전님을 도구촌의 상부제 야나 맞죠 저와젠 상부제
0: 저와제야 진짜 용심 말이 네 지겹성라 지라 로마 부장부이 최는 요 말이 티린 당부이다 콩게 범지를 확산합니다 진짜 제와 토뉴베 어디에 갔으래 고요당스래 내가 고요당스다
1: 야
0: 이다

0: 생일 되죠고.
1: 어찌 테르샤라 로베야. 야고도. 저. 얘는 다시 해요.
0: 대다 그래.
1: 나라니 와시제 규르 고치부지. 민가 근데 유메 셉신 걸어 봐.
0: 심어서. 대다 그래 유네 그도 쉬다.
1: 얘 뒤고 셉이 뭐. 얘가 신다디 도서 겹이나. 돈도 미지 대줘가.
0: 여우메.
1: 하. 오늘 전에 나디다. 아주 공사 타니 버리샤. 야메 도시. 로린 주린 쇠랑 좀 부디게. 나라니 주주 초다 시체도. 얘 초든 자기 시든. 막도 얘 되죠.
0: 얘랑 오늘 시. 여우메.
1: 주주 손다 뒤. 영도 왜?
0: 랑 계속 공부도 왜 아? 보송상마. 랑가 담부 이네. 니 여우메.
1: 랑라다 쇼쿄는 민도. 어. 왜? 성저님도 아자. 정도 성부도 왜?
0: 성부죠.
1: 아는 알아니. 님도 간 걸로 혹시. 랑삼도다. 계신 언니 님도 간 걸로 해비나. 성지파서 쉐레제. 군이 지야래. 주시던 쇼르와. 쉐마도. 내 주위 사업을 하고네. 라가 가면 입지. 니를 하면 입지. 군이 도스 좋아 제비나. 방야르시 말베.
2: 어찌 죽이베.
3: 암라 안가 칠드니 가능가 봐 봐.
2: 잘라 세게 하여 비다.
3: 암라 클라스 하고 몇 신규 답하기가 필요 맞지.
2: 어, 디 챙아기가 요메. 후다 연계 망고 쇠자 장게니 사 용금도 나 회사 도움도 남셔를 개가 요비.
3: 나 오늘 싸움에 나 총지에 조유 도스나 대샤나 권다 소련 삽순 쓰기 나 주인달 야가 샤나 양수 쓰지 위배 아차 챤라 로페 줘었다
1: 카드 카드다
3: 감사 기타
4: 감사
1: 감사
3: 감사
4: 기나즈디 대동 취차지그베
3: 제
4: 디데이 나즈르 젤린 기나즈 대동관에 취차시나로
3: 안네 영아 영아 볼에 앞에 제선
1: 대배다
3: 야배다
4: 됐어 디가즈르 젤링기 제시
3: 관계 매치 되시다
1: 가르쳐서
3: 디 루키 지 되시야
1: 가려 그래
3: 지금 생각에 아주 잘라 론자다세 사지 되지
1: 아
3: 너네게 디질린 잡아요
1: 전질린 맛이 아 공켜는 무서 아주 디 질린

0: Dekarani, Rangeki, Sucho Tangshuki, Tame Sushi. Tokung Gia Yula, Jilungu, Shibi Jungi, Sengi. Loni Shusapia Lebe, Sunam Jinjanki, Chongirnan, Piggy Dongwe, Cook up Ludon Chedi, Payudulo. Lo Shibu Shiji Lebe, Hor Todam Sazi Giga, Rova Jamduki, Loju Ninji Dara, Shirim Gita Tamburu. Chongma Topshu Yamdu Duni, Mapam Yunzu Tanzanta, Kito Sungapche. 팅디 용 편조기의 재능 초계 퇴체 마법 윤수의 긴감 송겹 제바 진부 수주희 도의 토간라 뜬주 용수 제바탄 뜬니 마법 윤수의 원수 군기 창의 초보 초배 초공태라 사투 근투기 남배 용석해 데카르니 편정어리 세구의 보신종 셔규도 내배 마법 윤주의 담배 기급진 배정 중 숨겨 그 인시 대야 강가르디스 리규기 칸르 부채타 히말라야 리규기 남은나니 리외 파르차유 총을라 서법 토제 미 시동 앞기 승기 유바타 초고의 갸윤라 지링외주 십지 중니유 Tini rangye ki tsuchu tangshu ki tsame tsuchi yinxi, tsuti ki rinze la mi chupsi sengi. Maba myonzu chu ni tsu, riwo tuanbu kangjeb ta sawo chu yinbi. Chu tangze tini jirna xiebu ta ni su yinxi. Maba myonzu yangxin ya che we satu dangra ta zadan la xiazen jiba zan la se, don la nye we rige soja ki tsune ku kejin xip kyo. Maba myonzu dangra 계급주매 정중 순격 표의도 계급주매 존의 순격 손자직 니슐화장 소대지식 최후타 담제 최소망보로 퇴계조신 소자모부 계배타 소대지신 유협이 당장타 지치외 정중 계급시 초미 튜모토 사두의 믹스의 캐주에대나 차차오의 긴카마라시 초미 시두의 냠내기 전종 주바테니 담르 송겹 켄키 송겹 터진 제바타 카체드 탄다 마범 용주 담라 계급 준비 중 중 송겹 그 도담 서지 주어타 도담 그 송주 대낭 지오 도담 서지니 마범 용주의 노무기 중부 총조로 내유 바타 최우타 바다니 쉐기 도담 서지 시
1: 샤샤타 갈라도치 예 타고랑 선도거나 일라파도 하레 되자 투 또 되자 티살다 또 독서 캐러나 괜히 좀 터트 아
2: 니나 글만
1: 돼 야 티키
0: 치우 토담 서지니 지루니도 주도 로로 줘봤다 레메 중니 유지 대레가 조니 마범 윤주의 담리 기급 준비에 송겹 교육이 긴감 고르유라 송겹 체주디시 땡게 제비 뒤주는 담라라 돌균 포 유민타 소자타 지신라 뇌지포 유민소라 꿀집 치바타 뒤도도 니골기 괜히 장세 치바 대신 담라라 돌균타 깽외 꼬바 강중도 응원자부 소지 침계 자주라 동대도 마세 시도 토베 내된 공진 제유 쳔바라 니세 쉬네 담제 깽가 말라타 티고기 추나 소자 감세 깽외기 손에 쿠유제라 송겹 치기 오
1: 다 할아지 더 게 맞잡나 아야 좀아 터도가 너들 동의 거티데
0: 포사르 티니니 지오 도담서지 기담 레송게 바시히 컨즈의 답지 제니 제부갸베 람즈의 라드라치 다된기 레리티 다다 봉로 코니라 케이
3: 예밀라 소나르 지스기유 탈로로 니짜게이 담라 송교 제약을 내가 제제 로니 친수 대공러 장신 난창 소레 루블린러 세고 치레 장비 이네 파마니 로체로 친제 고주 소녀 메자 아니 퍼유로 로규 타제비
4: 아 녜밍라 도치 베네스규 탈로 로니 저주인 아 랴가디 제제 로 솜친스 나라 슈거 총조 차롱 추와 틴데치 사공 강도 레기 소자 마오다 아 사제 강한라 소자 뇨 유미 세브싱규
0: 소자타 긴은의 주의 신도로 꿰바타 긴감기 니네라 대피를 제주니 담제 송제 배둔배 균형을 내시시 담바 테니 조베 누루 조세 자라 이나 퇴제망부 퍼줄 서지 시겠시 계시 서교 다 초로 방소 스웨체 자라 까부차니 조바라 강에 소주 마세 타동 퇴자라 초도 제주로야 니가 체스다 긴캄 돈염 용교로 고긴 소스 테르디엔 송접 켄츠 푸지 지리야 능주 데니 치미로 콘츠 정이기 당도 가수 치와 제야 계속이 담제 긴감 되잖아. 개년도 봐. 세도 토기.
3: 기담된조 튀도는 뭐 주비나. 맞지 자단데. 너지 전부 수부지. 제자 인제 튀도는 주고리.
1: 이르지도 안 돼. 티티큐도 튀겨.
0: 미신이 민능 직통 치리 매배를 것이 인로. 쉔게 포사르 니기 학삼다 그 조심 고미도 당토마라 쿠니기 샘콘키 되바시 미신기 담보 치게 메베레가 디체네 유림 용원라 전쟁 약다치
3: 전주 담로 송교 신예도디 랑규토 안에 멘도 괴비 나 속자 순주를 가부여 내가 치베 유림 나로라 속자 카지 겸뉴유 텐조 메주 포브네 자기 중에다 엔 로드보다 포르도 보통디 랑닝은 내가 디 뉴인 데마치리 삼키
0: 那么是俺妈的，俺妈叫俺们。那么就不是这边，别人拿了了。年度的这把年节就搞不起来了。马赛，朝中那国家也搞不赢。看是俺中期老早忙不越早，俺们工作也培育跟尊重的，娘们说娘土罗钱生的。各地马棚用车从来忙起活了，他个车越别。 가장 최후의 모세 시에 다가오고 사도의 니외에 다 원단을 전시하고 카구세베 내조 테니 최소의 주기 간식이 로다 군카가 청수 수세 최후의 체리 리가를 요니 당장 힘에기 내조 대라 제게식 내기 포사르 테니기 장장도 구시 지급 터리도 유에비 주제의 교조티 균된 따른 민바 시도 도기
1: 这恰古，啦啦啦啦！这怎么的哟？你太会打，就像什么都。你太会打，就像什么都。滚蛋银牙棍，从我所出生黑白切瓦塔，却在区囊着就是高危，恰帮怕的空，普通怕都不切。从我所恰瓜的这里月别，装逼都拉，谁敢催眠都？
3: 孙大人，今天吃素，到我的亲。谈到吃过的，土谷民族。先生，若把他过两个单子，别给你土米是得意。出去出去，金文书请把他，吃过土不吃没劲，在这给连吃劲，他不用你。
0: 조제 캬과를 자르 유민 따와라 친구
1: 다 끊으시 끊으시 다 띠고 오 야야 만도 마음은 녀위 가라 만도 녀만도 녀만 녀만 다 양보래 녀만 다 다바바 푸드민 휘만 다
0: 他不仅不免金，却在卡级破了千把的，却在卡级俄罗斯强文书店。第二个店员却在他吃过了家里玉米汤，肉汤面点给吃起。他们在送酒期间，可以给村长土推荐人不得吸钱。
3: 我是马班勇做，吃不太香，因为他那吃不得，初级员的吃不太土菜的，这个麻烦。他那吃不得。

0: yunpop napto. Tanda ya lang modu bing gang le zo di ngo di pa su kya tu min do.
1: Cang ha wo dun? Luk jian na. Ngu ngu. Nga zhe gu du ba. Ni sa bu ke ne jil gu chung na jil zhong sa ma re.
2: Gang ba.
1: Ga na wo zhe san na. Ni zhi gu ma re.
2: Yo,
1: 他那都是重视心思。那刚把这个拆掉的话，肯定拆下面的，就是那个呢，靠那，他妈说呢，炸没的，马上咱这靠近那，弄的是不全部拆，可能送不进个小全部拆的呢，伢人也给他扣了，刚把这个伢开土给没的。没些装的了，没用全部破月间，看到伢人啷土给没呀。
3: 마범 연주에 담으라 기급 집에 숨겨 크도 유협에 댄샤 태 샘제 치고네 자기 영화라 터도 퇴주 마부 고수 다와지기치 도담 서지타 초지 멤버 로교로 매균 포베 종태 지찬이 자기 종이 정준 감치모로 나요 전수 치우에 마범 연초 가르장기 카웨도 청소 체육의 농부 사도로다. 송의 계좌 쇼로비 캬바타. 유다롱오의 초추. 제 교조는 둔겐자라. 두지 테라 리기 소자 교법표. 담제 쿠리오라 송접 체류 대야. 점두 기련겐 계진 시시.
0: 두지 대. 라고 침부 접자. 개니다. 아 기쇼 된조. 촌담라 체토기 심제도. 제자 드린조디. 괜히 주관적 얘기

0: 这个了，都不忙不这些，但都不干了，可大摇摇的。前阵送酒生意做，三大大名嘛，他把巴山借了给你主干用过的，如果用给做，蛮你贵呗，都立脱了。村道那座球寨，你错点有不要的，昆州村道的八座也没，新个嘛的。俺最昆州去当最过几个月，一年昆州老才多。你独立天做张三嘛，这样子哩，村内有百多天端着，啊，张三吃过的。
1: 花落土堂设置的跟古罗是一面门呢，针对其特殊对马的具体，是怎么来对我能学习？
0: 阿姨呢，好种的，不是种子的姨，你到居住了那姐姐，你来个的学兵他。哈拉姆罗就在这里，俺两个老忙不的去，娘娘没办选这点做，特别是女吧，当兵的民族，看做美军跑呢，啊，俺跟着要了生计，送给这边去了，俺就娘娘上不的，看做老些，选这做，军人都不轻易，俺没事，可是娘不两个去偷马的吧。
2: 저나대야가히도소지쪼다
3: 형이뭐든나오러가자
1: 군댕기구십집에추담르송접치겐추퇴다남부군토도전체계체내담르니고도루부도튀미내주라균가치구
0: 퇴지대야장추다추지니아주送就快点用不要钱。车站地开了，江大，真给算了。美军炮兵那最顶着，忙不起来通就要钱。
1: 推到那么滚土，跟着差多可能呢。当时紧赶了送就他，每当人群看不见人来用就了，送就起些。
0: 等给送就快点拿牢了，我这送就钱，绝对不通就。等给人江西的地方通就。对，有个阿姨呢，伢那孩子今年呢是大主意，双脚跪地难落了，摸着担子追求嘛的。啊，看啥？啊，麻烦用尊打不双脚钱给伊，其他的，看哪个赔吧。
4: 我爹有过了用不用？
0: 有过了。
4: 是是。
0: 当别送酒可以的拿到了没得空就当球嘛的这样给妹妹
4: 你心给妹
0: 现在孙子有说啊孙子有说第七顿土当命的有的
4: 嗯
0: 俺最老友和最姐妹可动就有说跟对空就满足了当别人最有的今年结刚苦于了多久打不打对嘛在地结个人别人就送酒可以的你呢对这一点呀这样没得的开始当把拿了小兵对我可不起来有的这马看中最年马的，看中了。
4: 来是来是，安好了。
0: 看着马片那是。
4: 来是，功夫不错。
0: 啊，托见了，三千拿吧，托见了。第一口音呢，马爸用嘴；第二口音是，现在没得看中的最新版了。俺的爹，咋子行了？多具体一些。送酒青年这一辈人呢，如果俺爹妈都接干了送酒企业的，四九大铁路的铁水的，谁家也不家的。你最听着，大把这个的。
1: 第六楼协助设计的那边针对那个鉴别错位处理各种突发事件的密码了。过去前边发生多，人员的各种性不了解。
0: 俺托他们设计的选举出来，老干部都蛮上了。俺来打靶的是拉到卡巴南路了，过去前边的人群增长，八零前都不是大有。他们在日记上写的干部组，八十他几个。哈巴南路老大的是巴尔加亚曼查杰，阿尼，哈巴达肯定。
1: 从我给这张图就是了流行病讲伊那样子，从这么多年所谓推荐伊那样种，麻烦民族体说下出我呢，落地拍片片眼说实话，接着把几百、千百、千数个年长些些， 소자 다 소문이 시류 냠내기 제비 나바티 송겹 지겐기 가와 도모 제바타 카체더비 점두 담라 송겹 길레가 제네 로주는 균된기 꿀십레 된표 코 조사라 규에티 조보소로 긴감 고르요라 송겹 제규 시작 제자 지기 공기 셈다 담라라 송겹 제규니 미지기 베터 멤버라 긴감 고르요라 송겹 제비 시티 미창메 생물 손잡아다 미티베 마와 대남 슈체 담런 데니 신의 유린 기도 때마다 제도 때마시 용의 기바 세보로 키기
5: 안드레 키뉴한데 디 냠레기 노츠웨 그 주름 토라드네 지금의 노츠웨 니니게 디예용 긴다브라당 담라 송접 지에다 손미기 리제 속자 다디 얼마 치서 그래 외전 포도문도 키 디차르 따구치 요가티
1: 마밤 용수 탄장기 초면 튕긴 자로베 총어수 내셴레 저주 조바유 내들의 유베 지야 속덕 제바타 셰퓨제 레바 거주 오메 튕제 뷰고 타바 제유 허르 총대 세종기 레제 테레 탐진 제디 지야 냠레 칸 조베 진내 내티 조바 정유도 레슈 카베 내튕 타주 토바타 니니 냠레 칸티 총수이 냠데 벤조로 피게 동조로 가디엔 튕레기 내지 제유
6: Nimmingla conjoined the zero. Nan Yamle Norti Yamle Gisalti Damrekundori. The Maoim Zuki Shutan Ranjung Gazin. You want to chat in Tiri.
1: So to Yubi, soaked up Chiwi, Jiachu. Quacha Maui, Jia Tuleki, Chumi Tora Tunjara. Chumi Tu, Pupchaki Chaju Tony. 코리오 차긴 시엠베 초공 테라 송겹 체신데 타자 조버츠 리게 소절의 송겹 체베 두시 나루베 서두치
5: 어 약초야네 바다 들어 정네 빠자와 소소 안전 공중지 공주 쪽 가더라 공주 쪽 니와라 공주 쪽 니와 틀린지 롱고지 그래 드네 드린 진다 죽집 그치 중니체 야야 안타다 디착타 코페 디나타 요라네
0: 저바체 추초쇼레이나 리간라 동시데브딘데 니두 콘스르 뷰나네 리제소자 송급스지 제유체마 제가 용고자 네디 만조정면의 셰빈나 리제소자라 송급체베 도시든 아로에 섭두 진지 레기 소자 팀계기 총예 제보다 레기 소자 근준의 수업에서 내주딘데 데니 아 요마리 제장도 배 정균아 계외 소자 된조 정주 퉁구 주다 아니 낭래다 자다 주를 지대제 장세 지고
1: 저거 수요 레기 소자의 순격 집에 도시에 내리시 섭두 제보다 된 마범 연주에 따라 순격 표현이 오르도 레기 소자기 창고로야 대륙이 마음도 좋습니다
7: Emma, Luruku, Juna, Chasavina, Garabia, Sungyala, Gurpidu Zamba, Chinga, John Zaga, Chimbine, Gabri, John Rinile, Tonya Yomaji, Tajir Danki, Tonya, Nunu Shirajin, Tatante Palachasavina, Nanzu, Deshi, Chenin Chebi, Chenin, Chasavina, Ta, Johnny Dolas, the Gorge,
1: John Jibu, Tabor Mandu Chiba Tor, Taja, Kingam Kuru, Sundia Cheba, Penjemuse, Tubotoba, Sudeli, Tosi. 가자 종자 마세 행아 통근배 제모야 모두 통주 너바 제바라 시나 로사바티에나 부신 종도 유고를 용게 망도 조수해 유고로 왜 대자게린 차지 다딘 부신 종 정중 퉁공타 나래타 자단주기 내둔배 칭한 진중 크기니 고르 통근대 다다 망도 다해
8: 나 도마법트 제다 쇼는가
9: 칼레 칼레인고 칼레 송아
8: 다이
7: ཁྱི དང ཁྱི དང Chemon Tungu Mangsa Ninde Data Tinjechi Zu Cheche Yogo War Shaze Chengu Cheche Nuba Tuero Chena Samchu
1: Lo Saba Shan Samsu Damra Sungyeb Chegen Pyu Rangjuan Tungu Ta Nangle Ta Zadan Juji Leitunba Yongya Gwejin Shibza Ta Chaji Ansar Chebe Leitun Nang Caza Wu Ki Shu Yue Leri Kaag Sungyeb Ken Cui Ninze Mebar Sungyeb Cheba Kyu Xine Mabam Yonzo Tangshin Zawa Ta Sokja Rangar Ruwe Naba Chu Yue 소모테레 송겹 제베 표숨 소베 저주타 표숨 소베 튠제레 네게 최소 유도조라 튠겐자라 소모 지야 갸바데 지야기 미교메 바라타라 기네 미 소모로 송겹 제베 바라 지레 직대기 코제주 마바 묘조의 손에기 체니지바 뭐마라 제교라 메타장 중캄 시드 냠네 용오베 도쇼 제모 페오바라 체 미이 송겹 제베 소모 탄잔차 소이 튜니에 자로베 미 촌에 고유주 지르 직대기 나바티 나즈네 뜻대외 긴감 고르윤에 추 테니 강종 사드여토 미심 그우비 최소비 퇴지 인라 미타장 중캄 지르 직대엔 타 치세 파르토 냠네 토베 규르미 탐제히 나우의 초전 테라 扛着钱呢，哪里样随手借把钱约他？可是他内在我是，兄弟体味毛毛人鱼多。况且扛着钱呢，从那他真正亏了，送给钱约他。短天见面，一无朋友一来在那，先把人鱼了错些吧，见面学个意。

0: 로제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고주 거로 생제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의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고주 거게 심지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타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비교 이 장볼라 세시 유베 므라 림나 므라 비교 이
1: ཁྱི དང ངོ ལ ལིམ ན ངོ ལ བུ ཁྱི ཡིན ཁྱི དང ངོ ལ ལིམ ན ངོ ལ བུ ཁྱི ཡིན ཁྱི དང ངོ ལ ལིམ ན ངོ ལ བུ ཁྱི ཡིན ཁྱི དང ངོ ལ ལིམ ན ངོ ལ བུ ཁྱི ཡིན ཁྱི དང ངོ ལ ལིམ ན ངོ ལ བུ ཁྱི ཡིན ཁྱི དང ངོ ལ ལིམ ན ངོ ལ བུ ཁྱི ཡིན ཁྱི དང ངོ ལ ལིམ ན ངོ ལ བུ ཁྱི ཡིན ཁྱི དང ངོ ལ ལིམ ན ངོ ལ བུ ཁྱི ཡིན ཁྱི དང ངོ ལ ལིམ ན ངོ ལ བུ 야 미에 김비 너 공 디부 미에바다 너 공 가봐 너 주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두 로스 직진 제모도 과 소기 야 미에니 추 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시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 기유비 야 미에 나스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탕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3: 어머 치미심부디 가리치미래
4: 빨라 얘 마 슈르구이다 빨라 키랑게 마디 렘바 가리임바지 티브난다
3: 마디 치무심부제 짱무짱경제 딘디에 외세의 마리
4: 외세의 마라리 빨라 빨라 키랑시난다 디나리야 뼈레기 셰세진베 신마체 던도 지마 짱무짱경이부마체 지마라리야 유베 치심시도와
3: 외세의 마디 로니 슈라도 침베 레바닝부치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 마디 문에 와
4: 셰셰지베 튼제인자 튼제 소제기 차게이네자 튼제기 토담이네자 침베다 미자웨 냄부시어리
5: 외세마 셰셰지베 당장지마
6: 누구디그 우연 행강장기 외세르 마르디 송캉 허가 총계를 총세가 고다 안게바 외세르 마르디 송캉
1: 야 미에 김비 너 공 디부 미에바다 너 공 가봐 너 주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두 로스

0: Sibolinge, Lubutina, Sempati, Sempatina, Lubuti. Nabalinge, Tanda Sisham Batini, Purjan Jojo Tretian Teta Oyun Langata, Penjo Lunchin Yenti Legun Yam Dunirbe, Teta Lusu Chiti Lizen, Teta Penjo Shepherd, Nalizan Sujon Pensi, Tinja Zabi Bagasu. Tosena, Chicken Shishin Pinki, Mang Yongi Teta Mena, Cho Yongne, Junji Yong Missi Shita, Rangi Teta, Susu Tangi, Ralubs Rizzi Sumanzi, Nansu Susu Tangi. Lusim de Danda, Susu Yen Yukin, Nami Pinjik de Danda, Tanashi, Mang Yong de Danda, Tonam Mansam Nan, de Dan Dambata, Digi Dambe, Kimchi Junguru, Mudu Bezanangu. Didn't answer Hasatong Jim Quanchu, Nizhi Mungo, Chinzin Dinegi, Bumshu member, Gansi Wanga de Dishuile, Seju Lam Dungola, Gantishu Yi, Samekasunaro.
1: Tirin Wang Lani, Neto Suri Shirambata, Tenga Yongi, Juri member Kachuba Shimbai. 空谈的他是从也是陈冠区内阳文国村金店内也住进他中华文国苏里连坐机中内也拉连坐机各村别军列无云连岗机无云人过面隔烈日天坐机扩出扩出严拉天坐机无云中国初级落座机聪明培育让用中机跌当千里贴跌千里开间所中机孔明培育让用中机西泽级别确定协助那么大他培育让用中机西林部队协助妥当千里开间所中机孔明这机跟谢谢原来
0: 孔朗阿吉说借用给爱子念国军温顿密集党让用中给王国军间给别团大姐给温顿密集了将用给那样温国党村新铁棍给温顿密集所给实际千年多把马赛SCI托接送送别用心给南给日雄铁地托接送就他咱别用呗日雄心就他全用给朗林吕布点别选给给七来开发协议坚持忘了公干不上给那提的养家俺做的在那边把格式书
2: 三百个是哪种？嗯，编辑了公看上，嗯，先接公看上。
0: 这是给哪多钱呢？但提前租的这个呢，嗯，社区大概是不是？得当是不是？社区六点几多呢？跟着学个三分钟。但今天给单位跟着学的是呢，三年汤姐，明年汤姐，三年当是吧？当年汤姐九年时间，但俺们去六百多了，全部那些忙不起，俺们去社区养嘛的吧？社区催的慢点吧？ 他多呢，拍摄出松的这个有松是吧？你这对能够两个就社区给多呀，多难那些，但是说人家给点点松就难些的。看什么其他的？但人家搞外边去了，空军给他去四川参加卡的，空军给五千年的去出面跌打给他，社区跌打多了呀，他去参加团建的，他可能是啊做团那些。但人家比如说咱们培养人员，就年轻人过春节的那些下边呢，啥都准备去，啥子确定是人家给他贴几多难度啊？
2: 贴地那罗达做卡拉斯那，俺今能够两个人就适当给他也多拿个这些个买给军械。沙雕中面沙雕桥墩里，中国中面沙雕桥墩，基本年度二十三年里，百分之三点多钱呢。数据这边雄鹿写松的沙雕中面沙雕在九月堂，数据年度五年，他们都真的标准钱呗。沙雕中面沙雕桥墩给，别的不行。 你为罗些人，沙雕中面，除非秋节突然起么大，对内中面出发阶段的沙东给出价了，军队温些都不穷游了。沙些表现突然起么大些，中面出去年最大，熟悉三老家，温些特别激烈出钱一百米，关键通讯是九百，中间信息。文件拒绝沙雕中面沙些出价了，我不在打，新镇明大话，下节目谈，擦色就忙着不见你，那段俺先预备电给沙雕中面的出去明大话打。 出去忙着被库普尼这个能做样车辆车行业，铁达拉沙杰空气的条件的准备，中年的库普技术强的沙雕出面铁达拉，你的轻不轻？铁定沙雕出面铁达给国库达，全额出完三百，投用沙杰南巴达，老年随时查起，培养长久就年龄过春天的那个，确定总值来源做中做呢，俺有给得些钱呢，城市卡了，大姐的，这月钱呢也三年多了哇，其实出去日本的这位别的沙雕苏里达。 旅客们是吧？每次没坐机出去是吧？说到了七八马赛，使用为了大家钱的，名单为城市卡，可是七八的。第一天，中国数据日常天做的，中国年龄过春节点的机，只有参加卡给，哪个在给代表他？你这钱有了，铁粉们这边起来开呗，昨天天马车呗，摘大树，沙雕中面沙街敲墩机，沙雕库有了产品，社区冷团机，别的比，你就不用话说。钞票投钢的，让这个投钢七十的银。 本周呢，钞票投钢给组织组委的一名员呢，沙雕中面沙街桥墩边的地，推进度达到2.8%的突破点。沙雕中面出去的，一旦前列是动物，全员点别，下下丢。 南水 地, 地当平常的在内家 别地平南端边, 沙街南平卡, 空心的作品大日华七星地铁七列开往电梯区的特别阔地位国内沙丢中面沙街地当军机给浪漆卡渠道都塞进去的孟勇与的心给他巧用的地当平常准备查下追求于人不需求于
0: 다가는신다 파서종계에서 청관추 세지군과 춘진대내다 겐츠리 왕라고 나서 차차더니 중규단다 중미 세주기다 남녀로 바뀌나 비디오 된지 규나요지 다 비디오 뒤주 나란수 소외 추기다 세주기 남녀 세지 안 아주 대단 뛰는지 칼라사야 얘네들 동자 동야 얘네들 안 주에 남돌려 서서 남비나 빼야고 용사지 섬기도 오르 바뀌나 아 도망이나 근처 쉬어지라 아니 가서래 세주 남녀 세니게다 비디오 된지 소비율이 유나야게 거봐 군노르바 기타 넘기는 아주 세주 돈염 생이 저러 바기나 돼야 지금 현실이 근데 지고 있다
3: 두스레 당부된 안 좋다 최소 승리에 가를 도스는 사동을 된 거라
0: 맞아 봐
3: 다 룩퉁기 사동 대기 직내 가를 도스는 안 좋 대당용에 양나 가를 도스는 찰롱용에 두스 기타 망시 된다지 당 안 좋 도제 야고 사이에 대 직내 부근을 지하시하고 야 찰롱 야고지 용에 지다 달명원의 차시하나다 간조 당 대만 당마 용의 다 갱근원의 차시하나 철인보 용의 다 진짜 미교리지
0: 단다 베드 디나로 전전직도 그냥 전전직 나로디 송도가 가서 세주 남둔기 세식 계에서 이제 도와라 세식 계에 이제 가라 가지 않아
3: 아 두스리 세식 당부 지 서리디 좀 남아서에다 로단 준비 대표치
0: 세식 당부지
3: 세식 계에 가를 도스나 지 서구 직 사회에 다이나 구조 제외 되니니 돈염 체제 아니 대단기 아니 리비지제 용어 체계 기대 순바데 카르레스나 당업제다 아주 신제다 야나 카르도스나 오마 디신기 카르도스나 신된 조직을 소범 망잠 사이에 디리 시베데 카르도스나 당 아주 야샤 차샤
0: 세릭티로
3: 세릭티도 다지 참보 원잠 사이에 거래 디니 카르도스나 나바데 지 아주 사차 차이와라 차다 눈 강용용 사이다 아니 낙제다 차라래야 전지치 에디니 주버디 가르도스네 취연이 된비기 사동치에다 아니 가르도스네 추 원점도에 디신기 가르도스네 지 듄바디 가르도스네 돕지에 수시에보다 지 담시에바 디신 안조 가르도스네 돕지에기 단단 안조 툼지 겸조대주 간래야 지 쇼장 스나민도 그 간래야 지 치유하라. 아, 되게 됐다 씨.
0: 아, 네.
3: 난 제바데 가르도스나 아니 먼저 집이기 투르마 표제 땅에 다야나 가르도스나 칼라데스 곱셔 집제 사이다 아니 스리 초라마 동에 두스 제만데 카제 계란 소에 되디
0: 나로라 단다 게나게 세시 당부디 디숨을 봐 세지 나가 망부다 알아봐 사실 룩다 튐비고네 대표치다 사실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가이사 등산당 안 좋아서 사야 망부로 봐 나가 망부인데 현재서 대신한다 대한 주요단데 나바스브르다 직전 정신디간데 디단다 디디레 님지기 칼라게 직사야 세시디레 디나로라 지루니에도 니슈생이로 중규 중매 세주 돈님께 방신을 도와라 답변자 미지군데 찾아 님지 칼라서 뒤 칼라서나 칼라 망슈디 샤모고데 내 야야를 봐기라 조직이 직대 망부싸고 봐 디네 야야 뇨단이라 봐 이 월을 칼라서네 안직 몹제게 직싸고 봐 안디네 시리게 봐 시리게 직대네 아니 거주고 맞다 제가 나서 엄마한테 얘기했지. 디가르 유여지요. 봐. 안디 뇽슈디 가데다 치다 놈다디 여 봐. 답에 디나 단다 순야게 게나디 단다 가서래. 세지 남만다. 로딩이 대표스니 데 컨디스 실람데 나이나.
3: 아, 두스레 치탄 제베는 안조 세리 컨디지 임베만알이 디나로 그 타초지 디즈 그 가르도스나 초지 이나레 야나 가르도스나 밀어 거에 그 좁제 디즈 마시체는 나가 망보 여래. 이나레 가르도스나 세리 직 안조야 차장 겔렌투그라스네 디 투그마레 디인주 전에 가르르도스는 안조 세리데인지 미치기 나가 좀 붙이고 거래 디인주 디나로니 가르르도스는 당부대 가르르도스는 당 안조 쥐 스그라다 쥐 쥐지스 안조기 디나로 쥐지스 교시야 쥐지스 도잖아 지금 안조 미수볼이야 인지 미지 거에게 초주 변해자잖아 안조 다과 거에
0: 초주 가에서
3: 봐 제 티커스에 소르든다 야나 가르르도스는 지 치약지 대신기 가르도스는 낙자 당연히 체력이 전에 디스구라 가르세 텐조르기 제제 스구라 텐조르기 제조르 뭐제스 그래 대신기 아니 초지다 데르줄라 속바다 링아 구거래 다 링아 되게 가르도스는 sari mambu chiki nalo la ya yore. Den du zane ngan zui, tsotsi di zui ki chubja te je, ani sari di jitan chepe na yewa nga la ye yore, takin gela ki pagi jenshe kyab ye dike dire. Tangpo te karari dosa nani ngan zui dire di nalo la ya, jik duri, duri dan shoko kiri. Di nalo la ngan zui, jik ngan zui namgyun ki ne dan, cho dan, jik dre dan, di jing ki, tā ngā dzūdī nā lō lā sēnyō sū gyūr xā yō kārēr tō sā ngā dzū sēnjē pā pībī kī tā
0: tēmē
3: rīk chī yō rā pēnā chā chā ngā dzū gyā tēmbā ngā dzū pērī kī tāk tū sā yē kī
0: tēmā
3: nā kū tī tī dzū sār tī dzū yā dzūrī kī kōng tō lā dzū lūk xā kī tā tī dzū kī tsō chū tsō dē kārēr tō sā nā chīk tī dzū nā lō lā cīnā māng bō yō rā cīnā nī nē kārēr tō sā nā tī dzū nā lō lā ngā dzū yā kū yē kī tēn chū kī tē chōr kī ngā dzē Tishingi karatosina tsotsi rik kaba siye sortinda, yana tsotsi rik kaba siye sortizo, andi nalo la mambu tu yore. Nyiba de...
0: Tsotsi jen tam, gyagal jen dirbe?
3: Uishengsu.
0: Uishengsu da
3: dhila? Uishengsu re. Ani dine karatosina ngan tsui pigi chik, nyiba de karatosina ngan tsu ngopzai ta shingde kri. Tā kōzū yu kī nā lō lā, tā ngōpzē tāng shīngzhē tā māngbū shē tā yu wā rā, tā yī nā lē kā rā tō sī nā ngōpzē tāng shīngzhē kī kū yu kī tōng jī ngā dzō yā gō yā kī jī kā rā tō sī nā, tsō chū dzō rā dē jī nī kā rā tō sī nā, kū yu nā lō lē dī māngbū yu wā rā, yā kā rā tō sī nā,
0: tsī nā
3: māngbū yu wā rā, lā kā rā tō kū yu nā lō lā, tsō jī māngbū yu wā rā.

0: 디싱기 가르도 쓰는 큰 알로래야
1: 남자 아가 손에서 위생수 세도 쓰러
0: 봐라 제제 디싱기 대개를 두 수스체체지 가르도 쓰 두고 화슈 디조 가르도 제규르기 직 접착 하시요 그래 디주 아닌 건 좀 양 지정은 거다 지엘이야 펜버 연구
1: 디싱기 주도 쓰는 거
0: 디싱기 주도 쓰요 그래 데니 가르도 쓰는 세리 리치 가르도 쓰는 건 좀 셰리 타긴 글라송소라 지 난주 셰리 갑장스기 말에 대야 가르스는 속자란 신기 세리 디나로라 셰리 추요레 공아 추요레 디신기 워미리 거주 디소 추요레 데네 직직데 아니 세메 테메리 디소 추요레 디 파피비 아니 가르도스나 지 셰츠다 낫자다 직 차다 되게데 데네 단다 글라 디 디나로라 마시 세리 수수기 초주 접자단테서 딱 자기 말이
1: 맞아 맞아
0: 딱 안주 남기 가르도스나 세리 찍래야 초주 차장 장교 그 세리 찍란 줄에 네 가르레스나 다와 투 만제 기 부부 춘주를 대에게 아메 오머지어라
1: 맞아 맞아
0: 어디 네 나로라 대긴 시에게 안주 찍가리 이나리 색지 이나리 야나 가르도스나 초지 이나리 대규 이나리 되게 차장 요리 디파 피비기 아니 안주 피기 나로라 딱 가시기 샤야고 요르스 가시 공아 야고 요르스 그 이나리 가르도스나 차장지파 저니 제투구 말이야.
2: 손읍사공기 정청미 错了 심주체부 레몬 바탄나 초베사도 사제나 번디 니소 주리 규마타 도리 동포지 기세지 提醒 차루제 주세 토탕 모제타 신제 수베지 사야 중 마오이부티 초베사도 사제나 바탕 중년와了 저우유바자주 중요시 심주제부 레몬 바탄나 초베사도 사제나 바티 착시 토부차부탕 지접 초도 니에포베 니가양 하장침부임부탕 초베사드 사제 공시티 류시갸부차부 류시디탕키 지제레게와 주내신비 니에포라와탕 조텅습유지 테딘 투균토 루둔키 세주딩굴탕드난디 모제탕신제지 나가망부딩굴라 세린비 구규낭나 이탕러 편부침부유부양 친구난도
0: 니부대 가르도스는 지 대표 지에 대해 아다 남도 당부대 대표가 라브라 대표 지에 가는 지금이 가려도 쓰는 건 좀 바 시부 당연한 진보 연조 시부 진보 재정한 주
1: 쇼보다
0: 쇼보다 디 남도 대고급 말에 가려도 쓰는 지금 아주 내년 그 십자 제 맞이 변화 차시 하는 건 좀 둘이 더블로 차시 하는 대책으로 가르세요. 제단 조십디 빡빡 간가 유제 아니 가르찬 소에지도 어디 심뇌 제브라
1: 네 뇌 제스
0: 다디 먼저 칼스 뒤에 심부 주어 때 이날에 가르도스나 디나로 그지 소주 마부지 유 잡래 아 돌 잡래 딘디자니 당부대 지 시부다 징부 어 디리 니베데 가르레스나 아니 지 먼저 가르세 유라 가르도스나 마세
1: 아
0: 다 딜레 가르도스나 개체 부지래 양 안쪽 카시 양 가르세 갑장선이로 이날에 가르도스나 가르세다 마르세기 되게 공을 쉬베 군인이기 가르도스나 소주 그 죽제대 참면자 인지미지 대르죠 제제사고 거래
1: 예
0: 대신기 가르도스나 즉 최시 점이나죠 여봐 아 배낭 안쪽 업제단 대주나로라 원보 요아리 쟁구 요아리 양나 가르도스나 마모 소르딘다 요라 디파 피비 가르도스나 주리 나로다는 건 좀 제마 마미 소르딘다 제마 쟁구라 야나 제레 나고 마마 담아데 요라 딘주스 최신남이나 저 양대표 지에들의 개체물이 디파 피비 가르도스나 아니 먼저 가시 서리 직세만 바나리아 직직세만알에 가르도스나 고 양파주 제부제비 베네 자샤는 아주 맛이 둘이래 이날에 가르도스나 닌다레 시 제캅장세제 마대체 조십사기 엽서를 때나 짬마사기 엽서
1: 디제부제비
0: 제부제비서 디 가르도스나 안조다 대표적간에 저 되게 되래.
1: 그래서 게나다 전생이부터 단다 서구 도념다네. 루비지세 대단요 세야들 봐. 다디 근데 지스기나 게나. 소리스다. 지금 매도 구조제비다. 디스기면도
0: 봐. 유조지야. 맞지. 지금 또 세제 아니 가르도스는 구조치에 맞게 아니 가르도스나 파바나시체 잡으시라 차도 그래.
1: 그래 봐.
0: 대인도 전에 가르도스는 안주 니마직래 생조기 돕제 되게데 니마직래야 구조 접제고 파 주버치고 그래. 예. 같이 안주 세세세제데 지에 구조 지에 맞잡나 안주기 생조 되게데 강가 뉘주 차제 아니 미수분 나로래야 칠로 차도 그래. 아 딜레 가르도스나 지 대당원이 차잖아. 같이 잡고 차거나 뇌도 망부지어라. 대인도 전에 가르도스나 구제 단 가르도서네 사회 군인이 인지 미지 돈용 붙이고 그래. 다 간주 뒤 나로는 직 가르도서네 간주 단다 리뷰기 지세 대단스 순나서 안 그래. 코야 직 가르도서네 간주 최시주의 대지가 아니야. 코야 리뷰 지세 기 던자스 제지 그 인지 기 답답대 BMI 세들이
2: 리뷰 지세 군대 이민이 누구 사제당 구군이 돈용 이민을 잘해요. 三十三岁起行吕布古古几次马当次吕布汤姆南吕汤南小次几南北托年松年前年吕布几次次来给王阳呢夹不起去铁里多地三十三岁女人茶馆吕布古古几次忙茶呢吕布下小年女人没当为内团时铁定吕布几次汤地汤尼娃这我汤不约铁汤起吕布几次尼军图吕布几次的托汤前地熟悉地汤昂内托不了死行 吕布几次马场呢人过吕布先不谈如宋年破吧宋朝年不说给你团老不约吕布几次次来给王下脚场呢宁堂那边长城那堂金本额就给你这阵年所破别宁个月宋不得卡的都是哪里卡的都是俺最不给西夏姐姐随着同样给旁人的西夏姐姐俺的所属给每个男的姐姐的都对着俺的都不接随 나디지르 신의 가르도스나 아니 간주 남규 톱체기 나로게 뉴주 자게를 낭량스그로 대야 인지미지 두그르치고래 아디 나로 베네샤샤는 간주 낙제다 야나 가르도스나 색지티주 나로라 아니 뉴주도 마음부시다요리 안데 디주 야사젤 디치 데니 가르도스나 류종 제 꿈시 야부자이다 디주는 알지

0: 다 드린 뒤죽이 게임 배가서 리센션은 다 가시기 된게 슈덴 자고 도지치
1: 퇴근 세리조 주리 땡고부탕 모체탕 신도 쇼고리강 멍점서마세 가세탕 마세토뇽 십진 딥티르 토낭 체고벌레 세리르 담가 미지베 쿰시 상보 자고 체고
2: ngopzai maansu sebi na genzai di karay yore zina ngopzai nalo li ya cina yuwa zan ani karay dozi na chogo gyaye li yaku shiray yore

0: 박창원.
1: 라네 호텔 등용지 미리 신하고 위배.
0: 네가 로숑 잡이. 네가 치우. 리유핑 과 치소.
1: 리유핑 나샤. 네가 나도. 가지가.
0: 나샤에. 저. 다시 가죠.
1: 맞아 너 내가 치우기.
0: 아지 뒤주시라 고 말해. 저. 쉬어.
2: 저거 다 놔뒀다.
0: 됐어. 뛰녀다.
3: 엄지라! 엄지라! 엄지 위배! 교수 미션다!
1: 라이프! 라이프!
4: 오!
1: 얘 녀가 나지치 장준과 유빈 다 유사.
4: 하고서.

0: 티레 튜르 랑게 유빈 꼴셰빈 사부 열어요 말해.
1: 맞아 뭐 가려래.
0: 계시 랑게 내 주듯이 해베질 수실하게 잡죠 셔오래셔 말해. 잡죠 셰빈은 넘죠 된 것이 그럼. 계시 넘죠만 대비는 라셔다. 라기 매베스로 셔오래셔 말해. 탄도 티레 튜르 수실하 가고 쓰는 요 말해. 머신에 란도 다로. 도다 셉셰 투두게. 녜셰바 셔서는 수실하게 등긴아. 갑상 뒤주 세제. 도다 가려유네 녜사슈가 쇼 수주. 얘가 녀다 너무 말해.
1: 자기 셉시에 도둑해.
0: 얘 셉시에 도봐. 아, 진짜 좋다.
2: 장준.
3: 라.
2: 당제 녀슈디게 나러 린유핑 그 미도와.
3: 알레. 뭐라? 언더기사. 녀대샤. 선이 속다제 제가 요구 있으기.
2: 뭐라니 얘들 랑게 통화 주게 아.
3: 다리. 와 랑게 통주. 동접 샤르스티. 숨에 베스르스도. 도스터디 소교 비브자.
2: 어머 유규 가지 유네. 원베라네 터마리. 심셔 아. 선이 인지 뭐랑게 수구당제 집에 녀슈도 거유다.
3: 레스.
4: 조신실라. 장주게 님은 그 동대비. 가래하리. 선이니 린유빈 다세자 티. 你莫那个，似乎用了大些些酒。
2: 大龙，人也给西茶煮多啊，其他也好多。人个新贵呗，新青年得亏面具如何了，身段拿下，地那人个姐姐要的，要多要几钱，不买去啊。
4: 来，其他些的年轻，住了，吃不起的。住了，吃不起的。 잠시 참고 싶다.

0: 저 인허 같이 가서 녀인 봐.
1: 나 랑 가다가 주기.
0: 랑 가다가 에. 각동 제 마르베.
1: 콘저 람치가자. 남춘에 저스트게 다 주기.
0: 남춘 용구 마시. 남춘에 친은 깔아시다 하였다. 랑강부 여제 차매 봐. 그저 주녀인 봐.
1: 나 지구나 귀를 못 해서 랑가 상 경우유. 나 다 요 마시.
0: 장대 규정 늘려 봐. 미카셰 대 메즈직 대네. 남주 규제 주도 람노티 이르다. 녀님도 용.
1: 啥用嘛是？多是那波拉罗皮子，咱哪里买不通呢？土真能是，三毛肉可能要求。
0: 俺妈用是呢，咱也着瞧没用。大壮，着啥去？
1: 用啊！
0: 你也叫个？
1: 叫么？
0: 是不是去啊？你那着是要嘛的？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든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유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쿨유라 닌다 기군치네 롱 쿨뚝 치바 지비의 직체당

0: tiring ke suge dangje yue thob ji yine san ni khje jiga
1: kese tame yue ma thona ne zu chang ko xie xie gyu ji
0: chang ko xie gyu ji e chang ko xie na ka chi yue me xin ge yue be din je che bi ne rang chu guan nang po di song to ma da chang sma ge bu ne bu kho yi ne ne zu di chap ji bu xi ra da rang sam dong da
1: 让大方云鹤谈得枪在巴斯林就是的第二年哈苦语长过些呀嘛都特别是现在没吧特别是记忆而已然了对不起那边呢特别是还是
0: 미지 다 찬스 게 없지.
1: 윤허 대매 봐. 수다 찬스 게 없지.
0: 미디 되부채나. 장게 못 이유베.
1: 미디 뇽부제. 야면나 렘부제. 나 윤허 그 보고 커였다. 수 찬스 게 없지.
0: 단데 미지 이게 란다. 찬스 게 없는 지기.
1: 수제.
0: 向文忠对的既然你应该抢死给别人文忠打云和偏村闯不起既然就送你你们都参论出门别若不要人偏村偏村给预算咋你也点呢既然你们都抢死给别人参不去你们都文忠没要过药人俺就送你穷队内若不一
1: nga wen zhong da chance ge me yong ma shi ka ri sou zhe mi le ne ge da
0: xia wen zhong mi yao ka zui min do gun ju ya ge gan le la ge zi nie qi yo ji ma xin ne wen zhong de bu yun me ba ran de bu me be
1: de bu du se
0: o

0: 장애 심상 제발 야주. 기내년 모두 체스 마시. 원종 장로교. 창문이 스킵산 몇 마큐.
1: 유빈. 장다. 나체. 용흥 안조. 충두는 님도 살롱 충무지. 장개가 용을 열어봐. 나다 용흥 개주민이 개주민의 학유. 니 용흥 습지 장다 보고 다도 쇼부지. 나 커버 집으지. 캡님 셰싱미. 이니 장개 용흥 시도. 캐리는 용도에

0: 포먼 나서시라든 얘기래. 야, 뭐야? 니네 야겨라, 야겨라지야. 나서시라든 얘기래.
1: 보라,
0: 뭐라 나서시라든 얘기다. 오야, 그는 니 코마 좋아. 니 코비는 참 벌써 토고 말다. 니 시에 벌써 무서워.

0: semje ma chi a nga nang da min du
1: tu do nang de gui
0: shu chi fa la
2: ya shu wo zi yu ping zhe du ge ya shu da ya shu de da 아, 카레, 유비, 레고 유비 아.
0: 어어, 수지 팔라, 대샤니, 삼르 시라 담기. 나 샤 원중다 찬스케 비야 무튼기.
2: 알레, 지샤, 지샤. 유비, 띵원에 자화상 볼다. 아, 융허 총장, 퍼즈장, 동해상 토구마시. 미스니데 데로게 투야메바 아 데마세 라메즈지 동에 키제 되는 거 아용 그래 제 말에 아 장 동에 춘에 탑지 소수부 소용 약고 채우지 니에체나 디 융허게 섬데 치슈데 레슨게 샤원주 제슴다 라게 유니 슈무지레샤 장미데 지제비나 我最近在公园里写呢，第几个年纪个才我上不去来送给。
0: 头路点不难，说起饭来，下文中啊澄清不一，也推那边几码事。
2: 阿丽，这下，他的年，三九五年期间，让到文中去，来福的学文屯大的，你们都住过送给。
0: 钱呢？书记了，他现在休息。
2: 等着老姑妈去。玉萍，躺到明山推个松上，叔叔叔伯下个去了。
0: 嗯嗯。今天车来呢，是我主任的。
2: 阿丽，多是爹们呗。
0: 爹们，我主任的了。
2: 玉萍，听到有人俺车个说啊。
0: 来是。

0: 원종, 승쇼 마차다. 소지팔라가 댄데 탑시다는 그리. 죄모토 백가네 효마리. 야, 출시동다.
1: 라이프.
0: 아.
1: 나 신달 승제 능금도.
0: 어.
1: 네 유빈을 따도치기 인스. 캐는 참매 봐. 가시락 다치기니. 당당한 승제 치슈리. 뭐랑 아르디아야 숨기. 뭐랑게 나다 찬스 기억이 인스 캐는야데. 뉴슈시라 요 숨기.
0: 상게 진짜 시에듀 강원의 이 갑시라쇼 제마케라니 댄데 참부시라 윤그리 상게 유빈키니 제마 소아이키브게야로 심쇼 유브체오리 아 쇼워 수지 팔라체 던도 레로만고 키라니 이렇게 앞교시 그렇다 수이마
2: 교수 과시다 나 오다루인
0: 오다루인 가르쳐가 요브레
2: 오다롱, 같이 가면 봐. 부르시는 염두에.

0: 야.
1: 조리실아. 다잖아.
0: 어, 네가. 오다루. 근데 제브레.
1: 네 하고 뭐죠?
0: 하고 뭐죠? 에. 뭐저 이거 치스다. 테즈. 랑게 따고 기부였다. 아. 쇼알지 성민도. 뭐저 이거 동부키제 가제 봐. 아, 쉬다. 쉬다.
1: 조리실아. 你那些，你说这些，
0: 这做这冷面啥子？觉得，我就一个东北客家，客家吧。
1: 你说这些客家，小文中这，小文中林云平的啥子级别是？
0: 让你这些客人吧，啊，给去的。

0: Langkhor Dongwa Tang, Kala Sawa, Yi Nyewe Gup, Bakbar Sezhu Langzi, Yufang Bakwa Zangsi Kang Du Pip Tang. Yufang Bakwa Zangsi Kang Ki, Ribu Mibar, Nyam Lin Tang, Tsoda Nangcho, Lengshu Tuenpa Tang, Gangla Sezhu Langba, Bakbe Nyenze Tang, Lunjung Bakwa Puyunen Sika Kepa Soki, Bakbe Nyetun Yuezi, Yufang Bakwa Zangsi Kang Du Pip Nen, Rimi Nga, Nyam Lin Tang, Tsoda Nangcho. Yufang Bakwa Zangsi Kang Ki, Chile Minen Zubdun Wo, Bang Nen Ju Dup Tang, Bakwa Zangsi Jiga Yubi, Guni Pibar, Gesushu, Tanda Kabar Gemne, Nguyonga Chetzi, Yufang Bakwa Zangsi Kang Ki, Chile Minen, Kiki Bakwar, Dagyong Chibi, Sikyong Longchu Chesho La, Rimi Ngang, Nyam Lin Tang, Tsoda Nangcho, Bakbe Nyenze Tang, Lunjung Bakwa Puyunen, Sika Kepa Soki, Bakbe Nyetun Yuezi, Yufang Bakwa Zangsi Kang Du Pibne, Rimi Ngang, Nyam Lin Tang, Tsoda Nangcho, Sane, Hasa Chongki, Nyangchen Lo Lam, Wada Ang Chok Su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Ji Sum Nga, Jik Jik Ye.
1: 로지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기 고주 걸고 생제 로지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의 로지파주 진서바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나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고로 나기 고주 걷게 생제 로지파주 뷰레 더베지 타 로지파주 진서바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나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배교이 창볼라 세시 유베 므르린나 므르 배교이
2: Yartuigiyang, Nime Tsawachi, Nagung Lulung Dangwe, Chang Shu Shu, Logi Padre, Nigo Chiku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i, Suyula, Nigo Ki Nubiyang, Chimbudin Yubi, Nagung Tang Ninkung Kudu Kunyang, Sambuhu, Rizigba, Gundian Chongor Sochi, Dukunyang, Sambuhu, Tiwe Nigo Tang, Lungo, Churchuyang Gotubla, Subur Kunchi, Subchi Lebushi, Wento Bemati, Wodong Yang Garbushi, Wento. 칠루주디 太地兄七别浪天尼杨行西我堂冷梯顶秀七位恐怖叶对地行几别从那西用意出不错恐怖不对堂冲压叶别个钢板超用意地脚切图贴住浪着银别浪着其他别几别心切米太地兄起那么起七不用出借七别提亲了七不错提亲中用我堂地堂昂仓龙用位明对秀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1: 로지 파주 지고 함니 지고 타 양규 강탕 라밍네 주고 체바시인 섬디 투라 지고 기 뉴부 된 유베 상외 템벌 진네 제달 고 투라 베싱 딤시 체웨 콤보 윤징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웨 함외라 철주 타 티두 고 투베 뉴부 된 유베 딱제 체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거기에 임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2: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남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디 유베 나공 당 니콘 그뒤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켄양 참부유 티웨 니고 당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견치 숙체리 부 신문 토베 마치 모동 양갈부 신문 토 칠주디 여기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탕
3: 다야 자가 기사
4: 자들레 돌도 주베
3: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에 람보로 친친의 말에 한디 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주스 존에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5: 자나고 야구지 체위
3: 苏苏这孟牛的店家韩立芳陪去当的职工人，都是干部就长些婆婆当，苏苏这孟牛呢，就是地里人自己婆婆当，俺的休息当呢，虽然不是邻居，
5: 这样我是查查，都是要做苦些了。
3: 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当，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要的。
5: 韩立芳的，我那要多。
3: 韩立芳更重点的。
2: 阿玛拉的巴尔迪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冷苏米柱三百五韩立芳从康
6: 林国小兰体给科布洛车卡住韩立芳从康

0: 방깁시다.
1: 어리 간주 상황 마진수 파고세샤 간주 팀제 알아동 나와 기부제대 공주 매제 타교다 김장 점두 부궁 아직에도 몇 명도 죽고 있어.

0: 유빈.
1: 어. 얘는 장 내가 침을 쌈치.
0: 유빈.
1: 응.
0: 장관님도 초와 계제 도치라 통수. 你还对东西的还我记下。如果你对东查个经验随节，让你给个用过去。
1: 莫过，土老的也我是多，大大日些。没事呢。

0: 阿姑, 阿姑, 你也不拉肯这多了。
1: 波拉那是老奶奶下，奶奶就去俺面查个事看面，也许就能理想明面干了，特别卡多大事情就俺注意的。
2: 哦，欧拉，托见呐。
1: 叫游客，你也波拉了，老钟你也跑下司机，那是得去特别要买的呗。那是就是，伊那盘客领的鬼面干着的，他的内样亏了。
2: 该去追云南没呢？
1: 就这几呢？大娃心思轻不愉，你也是想不到等个多米多，大娃亲过。对了，年轻过。
2: 年轻过，俺啷个运气个哩？让俺年宝拉中啊。啷个是不是去了？
1: 啊啊。波拉。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Sarup tsaadu ko Aru dandu lo maya kari zebze
2: Aru niya mizu yeche ka chinsu Pechin kyung li zhuo shi Tuti ma na Ngol Bula Si Bula, kirang di
1: Si Sange
2: Bula
1: Ajula, kone masya, kone masya.
2: Bola.
1: Nera ala shodin jo masya.
2: Sayi, kache che ne, nato rinne ma phal deyato.
1: Ame, da si chabri, si chabri, si chabri. Nga tanda, Ajula, semdre langi, Ajula semdre langi.
2: Bola, Ajula dopche la, semsa chen komisri, tuje nang masi, nang tayo masi. Ine kirang ne sidi kangyo menga chije menju na na modo tu so chine yu ma da
1: me chi cha se ma zhu me zhu gu me wa xi bi yi na zhang ge yin ji a zhu le da duo qi a wo
2: bu la a zhu ni zhu mu chu chu da ke me 토르테나스 녀마라타도 요체초
1: 아용마
2: 나이지나다 멘가리에소나 녀케레초 음지키라니시 주토브시지
0: 보라 저 유커
2: 아주 그제도
0: 어 가동 제디 요주요리스기 보라 리샤노 멘지체가 줘야 용아
2: 제네 규리는 거지
0: 사과치즈 거봐
2: 제세미도 Сэнни ражи не пап тух.

0: 내려도 봐.
1: 멜리 양 연초가 아주 틀어대고 양 연초가 아주 틀어대고
2: 조윤허 예보라 난다 유기 말라
0: 아주 딜구메가 자기 시간에 야워시 디마세 보라스 우야오여자 난다 요말다
2: 아니 니 보라마도 메 조랑게 예보라 면주 야고 치러치스 엄지라 럭럭치다
0: 아주 남자 마치야 선제 정마시 니에데 균우유 산데 니에 소스야다 니 엄지테가 치고 뭐
3: 秀恩，安逸。秀恩，雨萍华玉，
4: 方云鹤。
3: 哦，我这边了，方云鹤。
4: 秀恩，云鹤，啥事包点一杯？要我求，啥事包？真是的，马瑞。
3: 俺咋雨萍啥么你咋是没这其他人去？秀恩，
4: 你也让咱让谁先给杜明都雨萍华玉？雨萍，拿了你也是给别下，你那也是穷才干蛮多。
3: 可是不是？
4: 开明都，开明都，马上得不起来明都。
3: 得不起明都，马上拿不是呗？
4: 拿明都，马上天下只拿我了。
3: 对这点子，嗯，干来看下。
4: 秀恩，啊，
3: 让爷女家干女工一呗，俺念不起，让爷打扰起的。女家干女，让过啊。用啊。晓得。阿柱。叫云鹤。
4: 没有合适，让波拉拿子去偷的。看不上没有合，也就啊。
3: 看不上，可是呢。
0: 뭐라 아주지 뭐라 보라 뉴스야.
3: 응. 남자 맞지 아. 되게 되게 제 처우지. 너.
2: 조윤허. 가래시라 카요리. 예스도 스킬.
0: 아주. 나가래 금이도. 오시. 아주. 장남자 맞지 아. 음치상마 칠레 손사. 라세 여시라 요시. 장보라 니 띵띵 쥐투다.
5: 波拉，跟这多。
6: 秀恩，波拉，你是打这些图书呗？
5: 他们打好可能是，俺来进不打差，打这些，今天落班去给估计，打这些这这不听说呢，现在还估计，你也来不打这些去的。这边杨来，下班去的。
6: 杨啊，下去啊，小文。
5: 杨啊。
6: 秀恩，来哈里去。
5: 놈이야 봐.
0: 보라, 그제 돌아.
7: 잘 지셔, 잘 지셔. 小花, 小花.
0: 나.
7: 让给我 로봇이기 되지. 나를 켜니 로야 좀해 봐.
0: 老皮在这拿了，能没让个那最好过面子？俺们这，俺们这是这几个月，让饺子落脚，饺子大概就。他们这叫云鹤，
2: 你也别急，饺子拿大概就，俺爹爹姐不拉打到起去，落地不起。
0: 钱勇啊，不拉没俺那学校去咋？俺落地死。 보라, 대차기에 야오 입에 맛에 음체 야호 역시 기란이시 쥐토르다 로데보지 민주나
7: 난 로데보지 교시 내속고 낭다메 낭다메다 교시
2: 교시 저 윤허
0: 신용아, 니 납다치 같이 쇼월 사야기 용초 가교 용미다 니 역수나
8: 中了，中了，三九月，三九七不去。
2: 항상도听这马戏的。
5: 方云和罗列夏。
2: 方云和罗列夏，哎。
5: 哦。
2: 哼，你也谈个啥三九？你过西域嘛是三九，对你们呢谈个三九？
5: 是。
2: 让给方云和汤就给。
5: 汤不穷，你那地可能其他不太行，你个呢他不行。
2: 没通了谁过的？开始过新民族呢？咱们三三七奥运那个，就都过下去了。
5: Listen.

0: 샤르부 코프시베
1: 요카 요카 문에 잠시도 가 나 저 잘 좀 삼쇼 로용 지샤 로용 지샤 로용 지샤
2: 샤오주 저바 교리나 저바게
3: 유하
2: 저바 교리나

0: 부디 오도치 그리 산후 좀비야. 쟤는 갈등 곳에 갈색 곳에.
1: 네 갈색에 쓰고지. 네 갈등에 둔 곳이.
0: 탄데 부다 범위에 시스티 마시.
1: 폐지 보면죠. 수부시비시도 동계망 슈기 알아망 시키기.

0: 나 음주스님 님 오시베.
1: 양디야. 야. 가져 거지야. 아.
0: 질루춘춘낭시 꾸루꾸루꾸루스. 닝춘주디 교실하였구도와.
1: 빨라를 참주시고 이외 아. 라고 추경다.
0: 어.
1: 라고 경다치. 엄청 많지 아.

0: 마대 돈아 얘는 녀석이 와요
1: 난다매 마대 개민도
0: 알레 다치비차샤 만로조 메조 마리 윤허 되다 야메나 도공장 어
2: 마리 원조 참부 요마시 나디디나 참부 요마시 유핑탄의 초어 챔부차 유자 지리미 다도시니 고시 도공 나니 로조이 유피 야메나 쓰니다 가용 만약 주의
0: 유피 야메나 또 대지 녀석이요
1: 뭐 대매
0: 아 되라 대어 让多一个人，推荐他走，看他推不死我了吧？年轻人推不是女娃辛苦。

0: 유빈, 나랑 좀 청둥이 님도 살롱 좀 물어봐. 네, 네 봐도 괜히 키워 치우지. 나랑 미인다. 계란 일 뛰기 도야 치도. 네, 네 봐도 담그든 일 치워 줘.
1: 上都痛死。

0: 다 사람 땅 말이 집 차샤 뉴 선이 시에 줘래 뭐
1: 다 근처에 채우고 쟤 원종 다 유빈 가가 채우고 쟤 말이
0: 아 씨 쇼원 니한테 채우 전다디 뉴욕삽시라도 오늘 이 샘자체 감자치 규미도 말한주 폴삼 당국이
1: 예전 가가 채우지 方云鹤다 유빈 멋있네 참부시라도 계속는 주딘제 하면은 군이디기 치슈기 사장지 인기지
0: 쇼야 랑게디니엘어 원조롭스겹드 타랑 셰송 제마레 계시군이 로가체 조비너 원조 근데 쇼래 나조 원조 라터 마르바
1: 디디 상면선 바 방윤허 십지 삼부지부 계시 카가 마체나 동해 치슈디 유핑시 세장아 카고도
0: 매깁치니에 유피주고 말이 유허다 원조에 기부케 요 말이 왜 마삼주 전제주 니 뒤주세 유허다 원조군이다 깨치체 고란 익넘주 가림에 직덕이 랑게 뒤주세제 유피를 롭소시켰다 계란이 범차 손자 깨치카시에 뒤도 제디그리 랑게체나
1: 용아
0: 단유 삼론 개코 말이 소스머 깁스제 초카로레 뭐 선인수도 내가 좋으래 칼뉴시 단유 단유

0: 야. 미터 삼이치 제터 사트치 밀뇌 마협쇼 미터 삼이치 제터 사트치 밀뇌 마협쇼 미터 삼이치 제터 사트치 밀뇌 마협쇼 미터 삼이치 제터 사트치 밀뇌 마협쇼
1: 부다로
0: 미터 삼이치
1: 또
0: 미터 삼이치

0: 말해 라디 라시지 럽시치 말해 그때 생각 봐
1: 수유장은 나 씹을세도 장기에 통화주에 아
0: 전체만에 이명권 돼요 권다 돼만 요라 로고 매교신 라서가 꿈주 그래
1: 장기에 삼아 미삼을 안 행시지 쓴나 노열 삼주에
0: 가르기 가르쳐 봐
1: 야시탄 수유지 유빈기아가 중요해
0: 아 지 야시탄 두제 랩동 사업에
1: 啥 랩동인出
0: 玉冰堂的下文中给阿姐打，朝河那不过的下文中不过的，让他忙起这方面吧。那你这些菜好了呗？俺娘些汤给吧，不打着还了些啊？这你俩笑，但你要是马上能给的，让他听我媳妇马上呗，退，拉不吧？没了，你要是还是死要买的，心里呗。俺还说了，你要洗洗给去。
1: 잠녀 가르게 줘.
0: 라시브 봐. 마레. 라 마스베. 샤원중다. 리미피 찬스케 미르 봐. 리미피 찬스 뭐 입고네 부 코브르. 뭐라 잔 가로 손자. 둘이 실하게 녀부 십치기. 뭐로 이 게임도 와. 뭐도 이거디. 녀 사지 오일랭 가네 꾸이체 대비. 슈고 둘이 실하게 하고 나비 이제 장사 상하나 내가 자 다죠. 나도 집 게임도 그.
2: 啥给？啥给？玉萍是说不起来，合理吧？他对他给俺用什么才合理？俺呀，听着听着打了老年纪，嘿，没事呢，让没事看了，妈的，你妈俺还是找他的儿媳妇，嘿，让你下班娘啊，下班中打李玉萍拿了，怎么呢？让主角嘛的，心酸，
1: 这么说也合理呢？
2: 啊，这。
0: 啥子屋里给住的是那生意，肯定也没那个心没呗。莫多心那个烂的白的，他的让人老样子，也还没有点解的他，让他快被爷请。林玉平了，不靠边团大的，经过调查其他，哼，没看出那个嘛的，马上说不清的，速记也偷嘛的。夏文忠，林玉平让他先没好些是吧？收起那些，杨来福。
2: 何秀文，很多俺些，没他说不清的，数据他妈的。多年了，朝那部队，全是没有好的考教上涨，门槛直接高就用一千多块。
3: 啥可就没就看见呀？
2: 你，你让他，他妈三千元，说说三百块钱多。

0: 용아, 용아, 다가디 인캡이다. 어찌? 유호, 야수다.
1: 수지팔라. 마키라라, 텐다수야유.
0: 텐다하리유.
1: 지마 원종계, 대주나체야력 댄소. 니에처제 제는 용수베라.
0: 겸제하리이나.
1: 수지팔라. 나 주니에주, 기란게 긴세시. 대주나하리가. 年个月别马车 退出鱼龙故事,
0: 与平潭的出货前面下载达到前年时故给潭的文中建模多马上达到前途年米度切载阿雷永贺让给林玉平的森哲奇国人下文中的森哲奇约书记了既然长过许呢我估计你该森哲都马潭的上山算载
1: 두고도스토네 계층마시 이내 유핑탄의 부고자 섬유래 대비 내수제제 포도 용추대미도
0: 랑게 가슴교 되고 쓰죠 가르시기 매니 하고서 요허 랑원의 겐케토니의 포효가 지르시야 용아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놈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먼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앙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만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그때 스토리. 어? 들려 더 연락 가도 되지?
1: 연락 안 돼. 언니 간다 저가. 야매 언니 간다 진짜 가죠. 엄마.
0: 뺏어서 지디다 여기. 답지 엄마지. 봐 죽겠지. 이제 지가 나 가고서 도 마지. 나 대신 수업도 맞아 그 부고다.
2: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0: 신의 대도스 나도 심시다죠.
3: 哦，你真恼死了！哦，我呀，我呀，忍不住！哦，伙计，你怕热？哦，哦，哦，哦，哦，伙计！啊！哦，让开吧呀，叫个天使啊！
4: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3: 랑게 섭서 마체 봐 콘조 투브리
0: 겨진 아이 겨비 야지 아 머리 아이스 게 켜졌지
3: 안세 랑 안세 돈 좀 라텐데 쇼 아이오미
0: 아 이 친구도 되게 되게 갸빠다 매처 뒤에 더더 타고 사샤 세대 아저 녀지
3: kenda khe che thu shi ji bi lu thu re ye
4: ma che kong se xin bu su ya chi chi che zam yi
3: ma se ngang zhe tang ge me de to ge bi
0: o wo ne ngang zhe ya ma re
3: ran ge ko zhe ti je pe bi zhe be de da gang ba ma su sha ye ran la ma de di ro che go
0: ge zo ya su da o ji ge zo xiao le su er ba
4: da ge shi ngang xiao le su ge yi
0: ngang yi lu su ge yi
3: 哦,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
0: 나 고다 디 소그리
4: 소마리
3: 키브스트 키르 겨가셔
0: 키브고 마요 레게드 나 고고던 거지
4: 부부 부부 고고던 마리 샤시 아이 아이 아이
0: 뭐 디랭게 볼로
3: चलाती तो स्टडी से नो वो यू ने तंगे थो नियम बता पे बुझे आ रे

0: 共度过一把时。罗局的首相第二个决定采取了重振三八特新月，明日借用其通共建给创业的去，第二个所列首相团列内继续开辟准新问题。借用其进步的去，加在松子所松新月把时。第三推送上也给我等前行别第二个给团结苦旧切当我将前途焦虑。湖北宜昌。受控平民点归土，我等七人土，两次七八台，吉兴南边军区区的家军人别切入朝鲜有不是，人在了圈，吉利我做两个月别，全用感动前别不难命，你对我所苦丢前我错别，林点的创新点，苏州出个了，天下的照顾有不是，湖北宜昌受控平民点归西区老在什么？林国策爷三座对别军区人不提，俺做点归去。铁堆不动前在家在解决强的严用途找到个都接送不是城市三十六万八的新的名额了借用给通共建给创业的给一个人民中州第二个初级国际国库准心嘛他借用给金宝的给家在初级的军事军心的多数他农浪接日接日明白送给通共忙不我等利率特别不是接下来，几个啤酒委员天刚去，第二个去监管拉索塔军队团队进行创业三件事去，人不是连根卡了，全用人心给取过钱的。监管给科斯布兰索塔，蒙威独救兰索托克桑的动画塔，创在起步迅速准备钱的，就将他内当帕罗瓦将领接我去给军国的三部协调部去运没事。
1: 第六村电脑内团结前辈新的出现，团外的国库新的社交前辈新的团结的标志历史前一日。听过吉林新青给阿兄多位投资了月，阿兄你听为眉头的电脑多个月。第六三年的七句我都吹过了啤酒前辈连续讨了前一日。其他我都吹过天鸡蛋给阿兄阿伟吹过咸汤面中娃儿阿兄超了煮个面不日。长春土它的别性别更你是怎个别心里真错脱人类莫密虽然你不吹过它阿兄我都吹过了扫码通知吹过了心里直接撒吧极度脱真对切于日第六吉林长春去马祖国统筹极惨啊强下规矩主持团结国库的参别直接协助切割大于日第六江苏镇江区牟池月饼切行人三顿月饼切头吹过啤酒切行月饼天文因此压个糖点开切头为满脸头糖烈士米等为内催团个月第六切头吹过月饼干脸仓么他去吐月饼行列创新部南京行列吹界间所以参加土堂区出战选拔省城区近年来随拉家准备过不谈年年把作用都清吧送年行列天在给送女人谈托的清不见穷于及送不人谈的人类直接以随军所在来着了更多当月河北县总体亚子所在丁西境南来自不去广内天门台北有处人类所在绕外南给行于不人萨尔图界别人女亚康提南极出在所端长餐厅图有他出界给到第二位马拉给到去村子内的屁股切图吧通居出国给出地我所餐厅间给所在几个月别有处孙子托了其他亲月不人河北乐寿亚子所在参与研制公司所在部今年杨静伟给亚康南极库尔有端长村子内皮前面内婆在牛的前面他孙在家在国际国处行于及送不人听够中央农村的人最前呢马子国统治短距离给我当年行区切军事于不人行列创新部他所称不已亏空业务他推列国事改把日一晚烹饪业务借钱的行区切军事别高恰随于不人托沙人女行区卡堂不堂人们唐土撇去前面行出十四十年撇去桥错也不是
0: 北京创业的民办师兄他中央农村人民机构的工作给两者托作业的前面人民给民宿村民旅游诊所更明白即使你是年龄的国母北京托国策不是民宿村民年龄上给年龄诊所的人在这南站送出他与南诊所你是自己拿手军不是国主在国国策不他密接操纵唐北车子诊所国策不是天主如干的银别催命密家格拉玛国策苏密农村土就别怎么能给省到三百多元不是然色啊托中家别真都拿天上如干也催命密尼擦也也创别各狂魔塔都能密两国擦公爱也托元不是什么啊 Suchi Nanki, Nanin Tatu, the Dub Sumzan Partu, Tudung Logic Hazamna, Piji, Chimbuchindu, Chumi, Din Chetta, Yoksi, Munsi, Tubi, Cherishimba, Sisi, Tubu, Yuji, Sumashi. Jizi Nishu Sum Ninki, Cheruche, Bemi, Shibi, Tokjung, Chiriki, Tatuna, Chaga Ang Tamata, Niba, Sumbachi, Sama, Garja Shibju, Nung, Chu Yimata, Taja, Miriki, Chumji, Yakshu, Tia, Garja Shibji, Sumta, Lever Sum Yimashi. Rangmu, Morzo, Dinduna, Chumi, Suchi, Ki, Tunzi, Nuba, Kangli, Mugu. 차외보로타 핑방보로소기 남장라 주민타 미지와라 진도로 지급 루트 소시타 강라 육바 류제기 지득소라 최다자주 강리토 여바시 미수 주민 루진 림신 영화타 공급 직종 이마마시 루다르 듀어소 지급 여베 튠주로 제단 강리 응고 여바시 아스트레일리아스 모아 템시 위리기 진도 남장 재민남기 주민토 토성 갸바타 최고로 갸바소 리주 화장 야부치 두제 송바시 스모아 고지진기 미수 추미 류제기 뉴제타 강라 상마 야부 유게 두비 마옹바라 저와 챔부 두제 송바시 류제 젠조토 젠두르 덴네 심주 체주르 군데 동와타 젠두르 덴네 튠제 체주르 군데 다유 젠두르 나쇼겐 루가키 비 치미 코르유타 켈강 슈고 추제 토르 슈진 다유 유남 덴네 김장타 수준 강 소주소 튠제타 총아 게스라 뼈차샤나 추미 미리르 십주 두비 뉴바 라저두구유 人民天民宿春民旅节诊所更一边制作委员天刚给军列主任宣布张广志以能令他独立为呢第六民宿春民推至亚不独第二春民接诊找我是一妈妈是老子三对给规矩与南七日讲是俺是与南三对是吧举春民老子天民日给团结他创业出别具要不写就引些什么事
1: Nitu, Chang Kalum Gatsur, Gutin Chujube, Jungu Doship Wagi, Letu Yonsu Lichu Chungji, Tading Doship Chu, Kungju Dachenta, Kungju Angniba Dachenki, Kun Kalum Sazi, Chuku, Rikse Mambu Chukdu Doship Lichu Chepta, Lungkam Chimbu, Tangu Chirimta, Toto Kalum Wunkam, Kawa Ginkam, Kawa Gatsuso, Rikse and Chukdu Dachi, Tete Tumne, Kalum Gatsu Changme, Mimi Le Sungi, Doship. 拆解朝中的强敲中家族机器设计忙不查中的得是拆解图的六个人心机推给穷马赛艰难的天气前面温天气家族得是拆解直接测试他来不见去过去图一致强烈操作敲中更多脚不着被金主握给龙个切莫他操作敲中家族内置麻辣界人脚的决定去让内有人去 德西拆解他成西行界让追突一致。德西拆解特别接账给强力操作敲中更多准备开去他跟咱的矿都取去了让人吞念。南大的文化突破脱了主给一致。强敲中敲错了决定去准备中国东西主管一致安保保一。另一敲我给赵卫独林突定谈不一。 听闻出的体质起亚特多农场下及送不着强强中家村的决定去准备中国都是如爱给无数车里开吧何见风起强强中家村能不是给更多的心里俺就讲给南前给推过任务他明明来送给直接卡起随于了给南的天气前面直接俺为推过仓的东西越级送不着 我在大东几个区域年前，可人民的建筑区，绝对绝共七个区域区是七八张的，可人民的建筑区不难去，不对那天他人看明年，人民真醉了，绝对军队七个人不是，可人民的建筑来归难，起来给军队建筑他，不是建筑，来这建筑，出生的建筑所建筑日家，出于不是，第六道我看不送呢。 中国团一些亚细的家族可以，边疆两边政策给边疆，第些现代的七东村北国的通州区，全给他两个送身边，推送不来家家，你是十七盘月，一些亚他西的家族可以给七东南镇给村北提，跨了西北村北给七个咱们省个月，第六从那安全给吧，啥地儿西不他，从那安全过吧，咱点西吧，从那安你说吧，见了为西吧，安吉说，出不嘛塞。 人民性受气的中心越不大，第一根本，下来从我可以忙不了，差价不给一不着。中央那么些的工具，其实你是送你，从来给江道年的当越不着。给个女个给谁我连，手里看他，拆给牛谁不也？其实你是送你，从来咱点些把的没得，给个主力他，我说吃不下去他，念不脱，光洗了，中央给女个给谁给我说，吃你当越不着。
0: 이런 연주를 기해 지지 20년 내수 배워 하신다. 이런 기해 최초의 계급 대장 오열 행강기 중이 레자비기 타고르 계급타 점린 계급기 어리 이란기의 변조로 연구 동회나 쇼미롱 게르 쇼츠 이란기의 자우르 증규 인시의 터지 자와시 레장이 게르 계급 생기 자주 변리 어리 이란의 수협에 변조로 교장의 갸별 체제 보스 소고타 홈스 소관리 도눔 티브지기야 치동 재미시 이란기의 타동 보스 소고리 도눔 치동 체비의 름디 신다 각동 체규 인시의 주여바시 이란 이슬람 최소기 최변 칼리베기의 티님 어리 이슬람의 전부 함시 차지 어리 나조 계급 신당기 개변 别的 낭매도 동구여 이란의 김수의 계급기 고르위에 처진만 부처 처진게 낭류니 서구택의 된장 구지 사바타 변조는 염리에 다 제와두 랑다 타 랑진 서구 직람 유여체 시내 퇴용탄비 시대 타 된장 용토 제주여바시 이란 연주로 기에 지지 26년 내주 배워를 신다 이란 장제 봉디 직접 주련 비유 권동변 바그르 자디에 디닌 가다르 기에 강렬 제배 이란 기에 넘주 동계 숨 기에 속시 대부 매배 넘주 동계 대다 리그 차상 외면강 도 민주 제발의 기획배 비유 제발 마세 강렬 제배 넘주 동계 숨부 이란 도 기획배 랑자 등에 버시 다오디 당고로 이란리 이란기 넘주 동겐 숨기 내려 다오 숨바라 카타르 로자드 어리 막든 딘시레 파르크 지급 카타르 망조 기에 강렬 지유 지주여자 카타르 기에 튼티 키랑 메버시
1: 카나다 세르은 크니 세니슈니니 카나다 타 어리 와르키 총든 트메 람론 총 메베 토네 카나다 랑초 세셰 토브유 제타 크니 어리 조라 통줄 니기르웨 카나다 총서라 고제 갸증납주 버큐 민네 카나다 직총기 콘렌로베 고제 체시 더구베 체게 니네소 라다 체규 캡차 체브지 크니 직총기 콘렌로베 고체나 거취 튼제타 나르자 김주로체 쇼크타 쇼부 대신 록두이 튼제소 캡부망부 추유 제주브지 크니 어리 트메기 주토 변조기 록튼 정신 메바타 창샤 민바 카나다 케벨라 뇌즈동어 제기 튼제 사부된부 티토네 콘츠 카나다 타 변조 로데 조와 자완의 주도 메바 추구유 어리 타 모시코 카나다 제기 최최 소기 랑메 총된 최최는 능충 치구유 카나다 무투 치동 촘라 남한 진토 교교 배준 제기 인시 제브지 체니슈니니 카나다 신지망부 카나다 게 첸냠지 시슌기 댐비르 갑교체네 어리 뉴슈오 카나다 편도 메베 최든 조금 민시 제브지 중국 키레기 준비 탄산니에 朱林也是你里罗康这次你是你我是就说不他南站体罗顿切东瓦切你个就去唱阿森个月唐山你也新经哈桑就出别在我的修个明儿罗康的那当位罗秀提唐山你也罗顿这次给切个怎么身边给个别的批给给苦个阿维毛真个他边州批给给孙秀切的东个日记送不是
0: Sīgūnī dūndūgī tūzī nībāyīn cāwān rīmīsīng chākbē dūndūgī ñam chērū zhōshīng yu.
1: Sāngyūgū jūtū, ngā zū ñam tū tūzī dī rīng chūng zībātā rīng nē gī dīnshī rī gyū lūn shī nāntū. Sīgūyū shībā, nāmdā sīdū zhōbē tūzī shīyī. Ngōyabu gūn rīmbē nā ngōy sū tīmnē rīmbē cī sū mīngā yu. Jī sū ngōla yāng sūn sīr. 这些的电器卡机我老给不谈卡机没呢谁不是卡的老李用的钱从我给娘不错娘来略别提了略别又出从南土当年娘来批个钱那么主力了自数金天给提拿俺最三件当我钱不写不另外米干几里人日出拿错滚土拼凑几个人我们能滚一呢提起南土
2: 丢弄江心人丢进你西南西归退所尽将一干翁曾经呀让干了要心从不从不干忙去途到我顶不给吧只了对写写岁月南西开西俺们提对别丢娘嘴巴低得不容人狼火动我堂卡拉萨瓦你以为个 八卦石柱浪子预防八卦张西康的撇盘预防八卦张西康起日本美版娘林堂出的囊球冷血团八卦刚拉石柱浪吧八卦年在堂轮中八卦皮年四个铁巴索鸡八卦年团月子预防八卦张西康的撇盘人民啊娘林堂出的囊球预防八卦张西康起七连米年组兵我帮年居的盘八卦张西几个月别 过年配白了，各叔叔，谈到卡巴的今年，我用阿些些预防包括脏水抗体七类米呢，可以包括大姜、西北、西姜、龙须切出来，人民安。

0: 태가기 수벌 참모타 세르만 노비 킹비 교소식지 디소더니 로마숨 체라샤바타 자부유비 왕키 밀리야 문덤숨마 세그유 계조로 지딘토 티슈기 참모유 미남기 사조 키슈기 춤불로니탕 도나 문덤숨비 과거의 제도 근제 지구유비 의주식유 잠닝 사제소수 한우 튀럽기 교도래 원바다나 본담 수만니 한우 튀럽기 젠다 너무 대신 계속 롱어 통주 숨차니 내바타 얘네 롱어 통주 니자 시문토 루보도 매부차시 본담 소망 원에 기부체 바시 탐 다디 고리딘 기다기 기부 초대 제게 유탐 광시 배하기 로레예 뒤수 때미 디신디 계속 매파 소원의 재단을 교육하여 나의 기지 매배 소장 디지기 송의 재단을 산다 체대 규비 광당지 장자 계속 로주하여 其 임자는 양 등미 디지니 문담 송매 규부 마시 계대 공대비는 태조 롱원의 년년 저유시 폐지 롱어 통교 나사 송경원 토 계속 낭내 루불 토 섭다 민지위 기지 매배 소장 가지 등 Tengdi soja ri pe chenpe chwe ne se tsui gengi jigwe tang du ne mu tie rig la gyung tong zho xin yu. Gangba jima ta gi shuk sun ri soja tir gyung yung gebe ki gyung tong chenpo chungwa tang ka chi chi rui chepu xe ge wa tang su bu tang gangba ye tre xe yu. Tini gyung me cha sang we chup zui xe ri se xe cho. Ti reng gui ngang go song che to be ma zhe wen sam ki den zhan ten yu ri. Meng xi chup zui tie wa la ngwa zhar chi we namba sabu mang bu chung.
1: 기지메베 점모 체취의 체두 세최기 빠숨네 치수 지구유 데미 디싱기 메보 튜니 체디위 초대시 니원이 제강 감사탄 캬즈 발라 손에 제부티지 양부담숨네 대리니니 카지라 년증 덴비 고유니 부총네 체통마 감사한죠 바디기지 메베 소자기지 세고리 강사르 캐요타 기다기 메베 손에 시럽 균진 제범마세 다르기 공비 당류 Tezu, Gungi Sotoba Tang, Kurim Tembe Tumungi Nyambe Cheshiva Mase, Tezhin La Neba Tang, Tana Namla Puwa Tang. Nguanche, Gyazwe Nang Kansar Kebe Bundam Sumba Te Ngasane Gyudong Simba Nguyo Ji, Te Yudin Tadayang Ngarxin Seto Chedamme. Yene Bundam Sumbe Gizin Mebe Socha Ki Nyenye Rawa Tong Seda Matangwa Socha Chu Nibum Nyenjin Sungyo. 다다 소자기 직자적 구조 하삼 돕치위 규디를 돕아이 문장 기증 매배 소자 피규 제배 규림 개체 수신이 고교기 한우 뒤럽기 경외 남한 종류 파위 된제네 고장바시
2: 샴야 지마기 천천 규시 버시 우스 송가 난키 금주나 루베 체니 신키 담배 체라 이남 시비디스로나 ngachu chomre ne thombe ngob che la ji da da ba do zam ji yu be nyue char chi zang mo zhu di xin ne se chu gu yo ji yi ne tie dan che chi tan da gu zi song ga mang bu so zhum tho zhu ne du cha ba ta tum zhe zi be gum chu na lu be ngob che xia yu ba ma ze so nya ki shuo ki tum ge xin yu be nyue char chi tie ga yun jo chi ne long ji chi tu che sang ma ti ri ni ngwe ne le ga zhu gen chuen wen ne xie bi ne dam sa xi ra ji wen gan pa de du de de la zang mo yin be zi ri ti da ken zhe xie chung bi na 提领安最团围了催习几期的我们在上面四亚提呢今年没被我们在局家切的除在马尾库有了参别恰经我连女堂松年七松节七月比例堂长们得不说给开局点别我们在随巴四个月里根据那路边我们在提里随年儿

0: ཁྱི ཁྱི
1: ཁྱི
2: ཁྱི ཕྱད མི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1: 지신기 닌주 레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캬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셰유비 셰셰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3: 아카절 가시가 종세
4: 총다 비우니 다 뜸바다
5: 이진이 마세샤
6: 중국 귀친 유감네 탕구 벽게 때모 시로나
7: 기랑 쯩이 들이시네 안유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레워지지 지지지
8: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탕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뒤모에 신투블라 큰중기 우 조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되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탕 미토 장시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치바타 미 세범메통과 믹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징 비민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캉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카낭 리펜기 고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리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9: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와 대 예 티래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신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10: 그때 나서 한국이 진짜
11: 年年在当，那部如果年在，那根吧，四处人吧，那就真不说给，那公爹不年在，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别当，那生活当，当时大军在前呢，给给我，进屋里，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见鬼当许诺，诸葛苍马，人当人命啊，娘们当错了，人民如此当，是这样当中的，给了第六点那问题。 나와 대부 메바타 나와 소켜바 스트루랑바 주주 냐바 소켜 내주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켜카를 피다 나와 우주 타고 소켜 나와 내주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켜카를 피다 유파 나와 소켜칸기 나와 먹바타 나와 장스치네 게라 딜루기 나와 시지 예용기 무지통다 예시 리밍아 무지다 시제 냠린제 낭초 나고다 나와 내주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켜카를 피다 대단 루치 카바 내고 제고지 조치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동기 양전하라 후가 민간 기타들
9: 흥고 쩌다 가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12: 상부 대부유 봐 달래 막아 봐 문나 마셔 봐 흥고 대단 소외 견고 흥고디 그랑 토루 대부체 시나시
13: 나비년이네 林国大建个韩国的朋友呢，也不是不知道。林国大建个韩国的，建国给跌倒了，送教头都断。

0: 제가 너무 섬주 라기 빨리 예배 봄에 뒤동지 강대도 됨초 걔대 탱지기 제주 거로 나기 곱주 겁게 심지 로기 파주 뷰레 되베 지타 로기 파주 진짜바 차진 제가 너무 섬주 라기 빨리 예배 봄에 뒤동지 냠도 되게 장벌라 세시 예배 뭘라린나 뭘라 비교이
1: 여튀기야 님의 차와치 나공 흐름 단위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탕 니콩 그대 균양 참부유 리제바 균디엔 총거서 치대 균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보 균치 수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싱 원토 칠루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코이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이라 슈미 슨슈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철라 초미 충교르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웨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니 취구 체휴 조당 야부메바 요상 치도 태디숑 치베 함티니 양식 시원탕 럼티 딤슈치웨 콤보티브 대신 기베 천나 시용이 초고초 콤보부드탕 청약계획거 강바 초용이 대결치토 팁줄 함조 인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태디숑 키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탕 대탕앙 찰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게 당국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0: 로게 파주 열기 제고 탱지기 제주 거로 니지 국주 거고 생제 로게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나 로게 파주 진서바 차제 세번 노부 섬주 라기 뻘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됨초 걔대 탱지기 제주 거로 나기 국주 거게 생제 로게 파주 뷰레 더베지 타 로게 파주 진서바 차진 셰브 노부섬주 라기 퍼리 유베 부메 뒤동지 냠도 비교이 장볼라 세시 유베 므라 린나 므라 비교이
2: 랑코르 동와타 칼라사와 니녀웨 급 빠빠르 서주 랑시 유방 빠빠 장세 강도 펩타 유방 빠빠 장세 강키 리브 메버 냠린탕 쳇다 낭초 렁슈 튀바타 강라 서주 랑바 빠베 녀세타 륜중 빠빠 퓨네 세게 케바 소기 빠베 녀튜 유세 유방 빠빠 장세 강도 펩네 리밍아 냠린탕 쳇다 낭초 유방 빠빠 장세 강키 칠레 미네 주빈오 방네 주드파 빠빠 장세 지그 유베 고니 페바르 거수슈 타다 카바르 겸네 응용아 제시 유방 빠빠 장세 강키 칠레 미네 키기 빠빠르 다경 지베 시경 롱주 제초라 리밍아 냠린탕 쳇다 낭초 빠베 녀세탕 륜중 빠빠 뷰네 세게 케바 소기 빠베 네트 유세 유방 빠빠 장세 강도 펩네 리밍아 냠린탕 쳇다 낭초 사네 하사 총기 냥젠 로람 고다 앙족숨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숨아 찌찌게
3: 喂，别拉，快出去接川拉休息。
4: 卡几呗，出个六呗，出去好些局呗。
3: 啊，第一。
5: 看叫娘啷卡巴东大，你不得惨笑。中国古筝界卡巴东大啥吧 ？AI 卡巴东大，台湾我啥子写？
6: 战马急急马步，中国乐队战争的战局变搞不起变，女战通战，巡逻队台湾搞不起变，中国女战变变通战，中国乐队战争天同样不着，女战变变战马通战。
7: 那我问你，谁不明白呢？讲得起，那我说出来嘛。那我问你，谁明白呢？解答起，那我问吧，那我问吧，谁不明白说给退休娘子囊中起名。那位面对他去结果的真书谈了撇的，那我问吧，那我这吧，能做到我说出来吧？那位你在做预计真书谈，那位地谈给你了撇的。我路所见看见，这就把做我几年他上给些居住原因。给个给人不当官，那位七句面具越起来，现在也拉脱不面的，拉这个钱那娘都拥挤起不来，何必呢？
8: 谈到民主国呢，李密托当街党是不成立，大家提醒李密托面具前朝。
7: 这首唐给用去冲击加拉森预备，目击那位地摊的呢？偏牛点表过年，那位面对拉出奇迹，不你给那位地摊三万多人。
9: 三年，他是冲击林国祥郎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去安安安逸处。三年，哈斯庄给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去安安安逸处。
10: 茶几照东，钱都起，坑明仓不来茶几机，钱仓用来为贵茶几头。
11: 查家赵东永世庆中国基金人力金仓立即运作金的交流
12: 社政期间多少杀不平连日给钱吞给了吕树金毛笔钱三百归属刘春期基金的国家吞了一百起人力归属
13: 中国基金
14: 你错给女子走不灵样子的区别门顶他说杨茶别他是不离不离
15: 亚米金别能空地不灭不堂能空卡吧能去杨茶顿吧国拿国语口老亲你对老子竞争节目都给说给亚米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撇糖
16: 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给个皮千万拉给预备亚米拿出去洗洗自信给您去来住别民族的温度给冷却特别冷结果呢民族能够给稍微解读不了民族给巨人能够给美国的汤能够让普通美国汤的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
17: 运动也没你这汤铁外人心给也没你了偏不远巨人用了学习预备学习比起了给林雨可把人家来我给估计出松姑姑估出松三年他是杨成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住青皮汤那年地汤地呢是个是路木车地块卡住青皮汤那年面前从康落个重叠捏通去管不朗落个路穷汤不要卡住青皮汤那年面前从康
18: 口语结论呢都这怎么明白了热外语的教育今天设计提醒那的那位娘子你也听不明白那最信的信北戴河坡镇有句切，娘子闽南拯救小路。

0: 호모, 랑 누구 통수? 고탄도 너기 누구에? 아자 개신기, 랑 더뼈 말이 미슈브 봐. 랑 주저게 싱랭그리 삼지에 셰요 말이 레 말이. 화친, 나 세낭 장마 망치에 종부유네 거거 체비오리. 과제 차샤나 신부유네 크디기미요리. 리나미 남군주이네 샘나고딘저 유에스브 봐. 샘샹 말이. 랑로 무주네 로키치치. 샘나마이 가리유네 무다 도스차 두리. 란되다. 나제나 장마든조 차샤네레 장안롱조 과제 창로 중부 연자르고. 고순바 캬과 디조치. 예슝로 치제 눔테. 이네 장매 규린데 좀 유위나 창로 그네 용구레. 체부딘데 그네 차스이레.
1: 아차랑 게 신마지. 비콜라. 나라 차샤 두비야 고가 막고 열승비유. 이내 탄다 가게 맵차 너무 덥게 남네 싹싹에 나와주시도 미흐들러 배든 나 혼자지 어떠지 재미도 모두도 수학에는 니고 가려지
0: 蒙古西婆婆，我让老祖顶着了，到我头不起，吃了看见不行人家意，今儿那组忙不吃咋？现在人拿了养鸡，点点滴滴吃，错给也穷。一旦吃过呀，那组忙不吃牛鱼，一年第二次买鸡了，三不等的，让给新的哈姑姑的，没啥的，将我能洗，早晚的，顶人不起走的，俺那组的吃卡的土味呢，三不烫着过的，错也对，给不装着吃也用过的。 전화 망부질러 소수 사무통 채굴다.
2: 그런 사업을 이겨드게 배치시도 가마시. 만주디 시수디 제조다. 지게신러 채와투. 더도 부추주 도유교 조시. 탁배 기니 미수 우가르토. 디네 시에는 주니 부큐르. 레베 산에 포니. 지원아 소야 소시. 릴르 주주 탐에 이섭치. 뛰도 구동기 타탕보징. 디네 주주 뛰도 더더다니. 디탄왕니 낭도로

0: 조가진 저다 이기스도 조신호
1: 예리
2: 가르쳐서
3: 겸도
2: 장 아무라 나샤스 치샤 탄도 겸이도세
3: 탄도 안 줄랭가 집이 된저지 나
1: 아마다 개치기시
3: 교수교
2: 예셔바 니지 신의 법교 야 디케교
3: 가르쳐오래
2: 아무라 토두 레고스 앞에 약 권비는 고조비고

0: 데미 요나
1: 나 데미 두게 미치 케주 상무 좀 이
0: 고모서 네 대야 데니 요나 세
1: 비고다 클로무도 요마시
0: 감사
1: 감사
0: 지나서 와티니나
2: 신장
0: 주니 나 신장 주니 키나 졸업된 제배 제라 신장 레고 기쁘게
1: 나도 개개 제가 주니 희
0: 알레
1: 나이
0: 키나 신장 게 관리 그 규죠
1: 나레지
0: 나 나레지 르자 나 나레 로빈네 튕겨이
1: 쟤는 칠레다 튕부 봐
0: 맞아 맞아 니 좀 그게 나레지 당로 수비 나 보아 커터 지능 시 메게가 걸고 있어 사차다 같이 있어 사차 준대도
1: 락제 화치 디어 라낭다미도와 카상튼다디 녀란 승마사스기 나레수수 춘지 역체토무소
3: 아자 오 드링아 제가 연제 튼다 유베
1: 라시다가 요미 마리 나레수수 라시다가 요미다 수수
3: 데 디 아자랑지
1: 디녀르바 녀다스체 우스베스도메 락제 화치

0: 아자.
1: 가르쳐서 보게 소개 좀 해. 소개 좀 해.
0: 배지 면저 찬열치기.
1: 도유배 보면 줘.
0: 가르쳐 좀 나심 줘.
1: 도로비다.
0: 라.
1: 요비다.
0: 도로비제 가져오래.
1: 세니얼 도도비다.
0: 지금요. 파스테 태다. 파테다.
1: 왜?
0: 네 제일 맞아.
1: 도유배 뷰소 좀 시그르다.
0: 아자.
2: 지스 지스 마사스 사스
1: 아저 안라
2: 로
1: 나야 소용이다
2: 겨야 군다 지스 야피 야피다
1: 지스레스
2: 부디 메르 시유자 츠리다 우리
1: 그제 충소
2: 란도다 시샤
1: 더비야
2: 수지 외라
1: 기란게
2: 부디 마 고지 남바 화진게 마심리
1: 개능 마시 부디 춘추 이내 소개베 제일 내수 심벌 허다 나 셀레베 산에 포디부 요지
0: 레베 산에라
1: 이내 감자 마시 내 토유베 부딘제 통권부리라 레라바 큰토 마시 제만나세네 대용도 도동다 구동 더더 야우제 당우시 시무도 거부 돌아간 사제 소개회 님고르다 시나 가세요 말에
0: 테리 고마서
1: 저지샤 자난다 매너더비야 나녀 중이다
2: 테니임베 제닝에 머즈 펩기 쉬고
1: 먹어 먹어 화침다도 영나 도인
2: 야 권시
0: 문에서 뮬레데스 부친주디 나고 딘제

0: 야, 디린다. 어찌?
1: 야, 맞지.
0: 맞지. 제다, 제다.
1: 진짜
0: 제가 더 수유. 부도 봐 마셔. 아.
2: 老마. 계승이 아지. 루진 입에 능미. 루진 먹고 입 통하자. 미시라 자도와.
0: 당고니 아지 디고르시스.
2: 함. 우보존의 교수님 계세야디. 마우주시 송조르다. 나도 도발레디 교수님도 스키오셔봐. 능미상마. 저거 동바디디 레가 계세미다 가봐요시.
3: 코란즈 마체베 마체 돈돌 할래 저주고 마시. 사제디 제라 오네 디림도.
4: 따라이님도 롱체오 마시. 나스네 딘제 임시나. 녀랄 마시네 용유.
3: 화치. 나랑츠 루브닝 글로벌 노미네 츠니. 랑우니 퓨중기 신대민의 지리. 란네 딘제를 캬라. 미나와 마샤브치. 남미담부터디. 나무네 씀시 다 교육비. 랑케 신규비.
4: 대수세제 팬더 가서리. 디페지 레인기리.
3: 마시. 나저 레왕 거꾸는 유마시. 독치. 나라니 사치디네 카체는 용도기.
4: 장 가셔 왔음도.
3: 맞. 나님도 항조조. 나라니 능신기 퓨중신대미나 항조심이나 댄디에 소소전 다들스 신이기시. 과치. 따라한테 좀 맞다. 란디 대비나. 랑금 미츠 동세시. 경진기 푸슴다. 미츠 바위 심부사 된조. 튜님이 없차 마시베. 나라니 미츠디 사치든 절견 자원의 용마시. 你
4: 看了你的，你让我们自己团打了三等鱼。念了，我什么时打就打。听我，我是亲不接，上面也没给事情。现在叔叔，对了，也会有生的鱼。一年他家，趁我同我打退也没多。我这团队去过别团队的，所以看不听这有事生不接。 高峰，
3: 华姬， 大卓子，
4: 高峰， 我中美，
3: 卡里，
4: 你当过参加三单的， 能回的呢我厕所撒不起床上， 亲人用马日啦， 我那面的呢卡车美， 长个新马日， 能回我这打， 说不见这， 他都阿家打， 进中村民来了， 我家姐姐自我是我年过特别日子没现在年年代别尊前你也把多肉地难给家中我们吃不起提里年年头拿了给这天的钱币开始叔叔表兄们的钱币呢啥叫花钱币呢偏能通过谁怎么啥花钱
5: 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弟，小 你们不是给这些钱在这些突破下，他这里让得体来干了鱼，那么啥子那里就没干了鱼，就有点小。老早突破的时候就很多年没做，
1: 年没做，人家做的没上，做的少吧。

0: 캐하스게 영일이 그저시야 타부게 차버그이면 신고마리 지난주 뉴고디게 세게고이면 녀사무 취다 문고마체 하자
1: 가리피중럼스게 녀데네 리미도아 장크주 가리시에요
2: 장네 창마 주도체고기
3: 가르쳐서
0: 수지라 당고광다 뉴고디게 녀세게고이 신주 제장 요메게지 세시더제비
4: 수지웨 라광마소 타레스엔 캐바티아디 괜찮은 하유 계란게 채비제로
3: 저기 저 요마리 레조 선사 고유다 넘튀르 용매바 다리가 레스디 괜찮도 계란이를 유 넘수이 캡치야 제만의 돈도 내스디 저라나 레라바 셔메
0: 레스
3: 다데 동초 라와 레가 나 고비 켜는 미도 롱고가 서 동초 라와 주 용기 전부 당고 주 주체 마르베 다데 약게 켜는 심도 화신 대 용제 숨심함이 나 세기 무슨 소리지 다데 내소 동초 라와 레가 뭐 찾스 치셔
0: 디디에 쇼다 육쇼 녀셔
4: 호야, 다치샤, 잡잡 좀 주거리.
0: 라자 안나나네. 대부그르 삼상 켜는 뭐죠?
4: 디래가 거 혹시 나 동조라고 야 혹시 중국이 심마도 텅도 지나고라. 쏠리 카파티야 내주 합이네. 과 용구지.
0: 랑게가 럽제 마쳇지. 네 랑 럽제가 용구르 봐.
4: 거 지금 마시. 야, 랑.
0: 가르쳐서.
4: 투마사 미신나 년에 제간된 공민도
0: 화진, 랑경아, 치미지야, 가리이나 나 조인다

0: 죠. 장게 나야. 지만 언니니 저와 기부지 게도 쓰도고. 러사샤스네. 장게 나. 장바다 아마 다 티고 쓰도고. 장게 아니 보고 치지 나 르사다가 또 쓰고도고 장카디엔 질만 냅디 제키 제시 이게 지세요 장게 고고도고 했죠 얘기해 주세요. 랑게 고구동에 랑카디엔 진만 내한테 대신 얘기해 주시베 랑게가 랑게가야 바보다 아마야 다같이 웃어줘 랑게가 진만 내가 니 좋아하기 비치게도 사줘 랑카디엔 진만 내한테 대신 얘기해 주시베
1: 小翠，让阎罗的，让给俺欺负三着我，让阎罗的俺给这些大姐，让阎罗的俺给这些大姐。
2: 母母的，不如做我忠心无了，盔甲松披。
3: 그자 당구 그자 니바 그자 숨바
4: 그조小山东让你随你们进军，그조小山东让你随你们进军，그조小山东。
5: 야야야 아자아자 클리치다
6: 갈치소아
5: 아자란데 짜고 와마시베 뚜다

아제 세난다데 감동시도 감동디 인바 차샤는 오늘 너무 빼서 사부시도 와야 감동디 있는 지게 돈에 다우수 쉬고 오래 다야 담비고 내시에나 컴보 칼을 심부 매도 밀을 제부 사시 열발 단도 지게 히는 오늘 야 매도 기부교 세유기리 스마링게 뒤쇠 휴는 인치 안주 지리나로 태제 신나 망부터 저야지 시가 폐쇼

0: 当最通知今天的行吧下下呢基本上就行呢在几个头年行呢公共厕所是修的了的呢浪口角色几个头年行呢停车场修的吧了那时候北门是直接仓库楼恰仓库修不起多了虽然给他的选送仓库楼了得不钱不准下今天是连续两引起停车经理的楼了运动了用着起来配修스마링게 샴기 퇴즈난 공기 버시탄 저와 유베 지게 민치 칼 럽저스 난도
1: 지지 강람 등산 부도
2: 지지 강람 등산 부도
1: 도야 타이제
2: 도야 타이제
1: 텅신 송수
2: 藤心松树
1: 拉刺儿沙棘
2: 拉刺儿沙棘
1: 假巴杨树
2: 假巴杨树
1: 康东桃树
2: 康东桃树
1: 修刺梅果
2: 修刺梅果
1: 拥吗竹子
2: 拥吗竹子
1: 假鞋米多玫瑰
2: 假鞋米多玫瑰
1: 七星桦木
2: 七星桦木
0: 马林给特林给来在南车之前边南屯仓木楼配新品，俺那时候就没来在南杨家街哟。

니가르니 워자르치위에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리인디디오 니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디엔 방가라그위 남팡주지 계산례도 서두点 니가르니 듀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이 윤종 사르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에 냥아 잠유라.

0: ཁྱི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1: ting tambo de cheba ta, penjon de gara kangjian ki chile karde ne, shirim para chatun che de, ranjon ki mirika ga mazo ta, mixe chiba, shirim ki lerika ki minache la, rikze ki kadun shik sham yu shi.
2: Zhongwa wangjian ju ze cho bie, re yang xia zho, nye puk dun xieba, penjon de gara kangjian de chem de, sem nan ki puk dun chun para che yu shi. 대지 瑞阳下周年普通协本平常所特定切电通马的言行明世就这个孙叔看来我也不是 仍用中王军娘做增组制度部也不上宣布此问题给按照他定给基本车队国国所经理本地行政他重要的话给王部军经给人类就在开工铁娘类接受切入当地人靠王部军经给人类操作人性推广上多东西影响什么事车队协定就在操作特动仍用中级别片的抗他那些
3: 什么啊,生主他解解,点么哈张前不读了,生归啊,前面贴穷写写不写。什么啊,点中解,俺最差不多把错了,落不中虚拟,人力,压解东西影写写不写。下面呢,生归都对开启,写着呢。你也去,人中解,你也看不人狂他,面具感觉东周这些,把他们撒吧,我做了得了切把他。解用解, 车队细节测量器，搞不什么用器，只需四句几步题锻炼。借用器，内个面具感觉动作持续器测试队员不是。四句设备能，内个松鼠所松器人工南站参与的能，南站松鼠所及，搞不人别控诉到别，面具感觉内着准动作员不疼。南站你，搞不什么应别，每人所需这个队员不是。 Nye tu, na ju chong yere ki cien cien xin dian ba, zon tan xiang, chong su jie su kyu ti, 남시 침병 지자타 네고 기제기 전제 시자 조제 접시 최고티 주거기 퇴원의 신내 남시기 지역 침로 침수의 조제 접바타 남시기 직제 송경 시자 협대 당바타 라고 침바타 강균 세르와소기 뇌제의 신내 원대 예제타 주거기 뇌중앙고 대표인 예유소기 시자 세제 제배 마조추 남시 침경기 도시에타 네고 장교기 뉴바 치르친 시 네두 초점 종기 중화 미마 지된 개개기 경감 구류 침숑 체된 수리 접시 로지 초배 리중 세제 타 규비 20 과주 로지 제 송도 제디 침숑기 존내 지림 튼제 리리시 조제 체네 시림 내든 추기 현재의 이시 등습 제바 타 접지 림예 땡게 경근 타 군서 멍을라 단동 제바소 존내 과주 레고로 세제 체배 시림토 경감 침교로 주경 지가 외 내튼 세토 접시 Nyetu, bong zong ki tuyun nyin ju, chilun yadu nyi saru lu, lop jen lop dun pi le shu le du ki chilun jongdara zile nyi wasi. Jongdara zile to, shung le nye che nguan zhong ta, le ge cui gop ki, mi bup jie shu tup zi, le re, kui lu cian dian, le shu le du ki si ju se zi so ki, zun le nang tun le ming ne, lop di chep si. Nyetu, markam zong ki tuyun nyin si, gyu sum zham nye shab zhu ngui mi shu sha rin ne gyun zin jongdara chep si. 정더라티니 규숨 잠녀 샤브용음이 슈샤르니 군진베 루디나와타 리슝 세제타 코주 루디 송제 체카라 규숨 잠녀 샤브주의 멍시 등덕타 루마타 십슈 튠바 루더라 직단 소기난 되는 신이 루디나와시 정더라티 제튠니 응음이 슈샤르니 기근진바 소용 체네 수녀 군진 토규 멍시 된도 동신이시
4: 스몰힝게 텐디 펜쇼 선균념잔 예주 슈찬
1: 넘블링게네 티베 마오베 선교 텐드나 주레진데키 APP 쓰러나
4: 상고제요
1: 상고제요

대다기 사와 제보 매백할 사라 띵링 부추 미두베 서주 난투 춘당의 심바 여체 신의 동부 템보를 련투 세양 템바 된체 검시 태베 년가 첨부유 대칠 미링웨 육춘 잠투 사와 추투체 신의 유린 기사를 제도 Rire Sintu ki Kisar Sintu Tete Dungyu ne Dongqian Partu Tuyun lo Nishu Zamsi Gyu Gula Tugab Te Rintu Kwanzu Rangchung Kamdi Tsukam Rebtang Rinpanyangche Sine Sumbor Ne Tupsi

대야시대자손의당위출실룽균희윤카이르규토차바미부충라남시장촌잠레실제시중신대리레신초라기사르쿠유상부식툰출체유대왕기양배낙트토리레신초타제가제네징일자와축신유순봉타카사칸도토치 롱은수 류배 순통태니 준비국신동바탄 라신 장기 추구소 낙조유토 예덥 계신바라 양다치신유

목바티 충을수 겸조시 자습도 이비 차례 차가 손이 더도 니리 세미 원장 팅리 남니 나분의 추도도 반도 소원 제신유 콘조니 디겐 드마티 인비 쿠심큐 디로 롱주에 간다 치미 세보로 시지유 차례 차가니 르폰 침부 대장미 칼 륜더 머무지 여부탕 조 종교 호조기 서규 가지도 개비유 다도 서준 좀세 초건소 되진 뇌세 대장 미비 분도 되니 정이 딜랑한 컵투규 릉신 흔줍기 좀더 즉시 거규 공수소 진중아 직도 좀네 쇼종 제고초 대다중 카도르고네 추도도 되어바테니 더디 타도르투 네나 텐도 직짐 사타무여 교제 낭토 니순겐 키르웨 소다와 텐즈 소보종을 딩기 게링토 경데 조시를 받아추다 제부탐 교수의 대장 겐린 자제도 하루코리 부담매지 쇼종 사지 군수 폐무치 내급 예수제 균담가체 웬디 쏟아와 직부 가사 강도 꼬리인 세신유

대자 임보 소르지 콘솔라리아 텅피 용세 추군들 로알리 토스 치비 커큐이 추르네지 소자탕 지신 시엔 소탕 시듄냠네 체진 토모토 기캄토뇽 띵송 체신유

추숨신이 나위 슈트 지신시 인신 개매보 땡아 콜레 체장토 개접나 자와 추뇽와타 롱치니게 야르는키 서두시베 향롬투 차로에 세나 세콜라디니 최제 슈첨보 차노에 급수 정글 뉴스인체외 사감책이 망부시니 뇌매 찡을 망부 뇌유 휴식도 교로에나 추숨신이야 정글 호조타 샤르초 서귀 카지도 제사르토바 마세 추숨시 리기 동부 디니레 하메베 다자 동규 계급 림바 탕베 존내 송겹기 리기 지신 태수 담퇴 중화타 테니 자치 지신기 요르도 쇠부식지 태양 고동 원상기 김상 르제 낭토 외르디 메부초 팅아 큐디 균주드 다다른 종외 동부 디니 통외치 신동티 소다 닝제베 이와 럽도 촉다 콘제 동부티니 유수 체니 대타시르 시팀준네 초와 르시 조미츠 타바르 동친티니 하신 공투 고르니 심류 유규 송급 제신유 공루 제출라 페페 원연 바울라기 동체 디니라 송급 제시유 카인스나 콩키 디니 린다 셰도 메바 임바 쳔베지

제심 초다르서 배 추숨시 디니브 기도 냠뇽앙니 징카르포 딩웨 남응어버치기 워기 총디디루 예답 루부로 추기 내디 서주 담도 진박항시 양총미 쇠장 파자포 규파르도 디니 수송 제시유

태양 예도 20세지 른다와 고발 광동 신체 낙래 체리 심주 강기 세십미나 허외를 오루 체르리 단탁제 제부규 그디네 자도란 무리 니유바시 대단 낙주도 캡지 강사람 미토하기 인답자 후바를 되네 시우주르케 국신유 Dündüsü hıvı rong arşin jantin er neşi. Meto kaşeşi arşin şeğe çeşin yü. Zidang çö, meto ki sungşim yü sar, zicü dolin çepetang çöpçi. Meto ki siyuncu çöpçi çeyne, zişin gebele tüngür çinci yü. Yine ya, 铁大给在斗兰木里了抓铁站没去就在你铁嘴没到南土继续没别人铁呢在斗兰木里给小小的外有菜不新鲜是个电图这个开有的铁你正不不先人正不不先长天说你继续塞数电天以来呀正住去塞数不强的四个月 文章在斗兰木里的每道顶头，楼顶的坑越白，铁大呢不强么？他们找不有。铁顶也越白，整部木线木里去，大多年的公安动员也不行吧了，出去呢。出个结界，顶呢三里康都行三桥两米远。文章，看出每道的坑边上水堆，他虽然呢有凹凸翠吧，行不行？马赛顶呢卡天柱个绿浪小墩个插了有。 阿江讲，首都铁皮东塘铁里了，弄得就白，拆线点个吧，没没人。到了木里东部地塔了，听见弄得里不久没的，天云人不，首都拆线了没？在到了天空里，日久前不行热的。 日久面罩啊，压下雨。铁大连不是最具团结面貌，文章苍茫了，嚷嚷给小队特别前辈，子女结巴话日月。茂名重叠的去云开日月十八托在面，七多年间延绵的杨三的套路。广东斗南里今日的促行。 铁大云开肉困难的预备，斗南空气最新是赢不通，铁长不如新都用心。铁三年出没他，也个别人不谈不，昨年送给我的几次新困难，点开钱又不行。广东在斗南去，小酒的单位提醒了点内，这张去哪个顾不通，这张了点内，小队特别吃鸡肉。 在东南空域执行铁大呢，他们虚度六百十七天，天能日这边差劲都不康熙，提醒老周讲，极端六百呢，天来人畜看前面，再到那边，一万畜生安心于。太阳落日进的足迹不呢，春节明白推演不通，新南土白里一趟，结果不先说的点点清晰足球机缘。 太阳白不得里见错呀，难得了天马不如天气热情，干脆跟个马祖黄给新鲜竹雪的吹久了车呢，天过年团度牛菜特别新鲜。白不得里呢，中国那边年头收成是赢不通。 铁嘴盖脚时的姜汤，木多人上树，铁个人家月饼，铁大个包人家为难，明天的他托把行程。铁大苏鹏确信，多汤点了，三叔做木生汤，全部落娘，白不说，少吃人真不汤，明天从白白白难去，大哥得不得，一些也白白接不下白，菜年养。

대단지 신타 규규 진보 담라소나 소대 제바 강시 티신니 고르키 자습타 준리도 통망부여라 대다조 종균 리줄 후규규도 캡게 챔부여 배바드그리니 견통키 레지 속자시 임바타 치수 촌에 구류 현도 침바탕 장보르 용도 침바르디 대타자 랑제치 계급 림바니베 촌에 송종 처유기 레지 속자기 민슈나 중요 태양 베베 미기초 제 믹세 왕키 베베 림망치베 거제 제베 므불라 소라 김부 예베 세리장 그신베 속자샤다 송기유 원장 배바들이니 배바센터 면접와 콘츠 미완타 나실 때니 주부르 대비 속자장 송신지유

사수의 뒤수 의와 쇽나초 치르 푸르코 축바탕 동자 중중 디리 신계난기 젠다디 인베 쟁아 지구타 배바 日本선 대신한 균도 통망외 日记 속자 송기유 의와 쇽나키 쇼바 파르메디기 커이순 딩토바마세 미수 눈부 대신나 세리 유미 최신유 베바더그리 젠티 자오토마타 람신 우곰네 그삼야마 제바라 랑사르 데디 파르베 메통메 체도 정류지 처리라 데네 정인 예고르티 쿠르유탕 시징제수 책덥체

루버토 어와숑나텐 데시낭 포르요 그 지구식 송제 로그이딩도 포르네 심세티 디가레르시 롱수제 자탄자탄이 유시 퓨리랑 요퀴티 자단 치슈기 체식지 디게 롱수로 중퇴 양시 주균 체미도 육신치비 테니 리키 속자기 네자사 임바 강시 대외한 족바츠 족사타 김시 양시 뉴틴지니 시베 메롱을 리체나 무튜니 영어 중국 뉴주제바 진비슈주인

0: 쇼다. 야야야, 야수제다가 쇼다. 야쇼.
1: 우와.
0: 계란이 뒤에 야채다가 좀 말두게. 더 도디 니티 요시.
1: 니티도.
0: 어하자 고비다야르다.
1: 고비다 가부예.
0: 예장시고. 니 조부지게 팅위디 아르가 조부시. 제일 조니마 되지. 동과랩시. 니 조부데 셰베니. 자데야 람사케리스 제일 수요란다 로스 튜비너 워터 깁탁 주시
1: 와 빨라 요시다 차도
0: 니 항사스 워데스비 야수 윤줄다야 역시
1: 요시가 비다
0: 야야 야수 윤줄도다 제임 가 쯤이도 다리니 잘고 오다면도 봐 칼 고마르다. 집에 왔대. 야주. 나 쌤치야 갑도. 니랑 시야주. 지만 가다 왕왕 좀 쇼비너. 나의 대대가 옵니다. 잔트리 갈 채소아. 쌤 기분 두고.
2: 기분 두고 낭담해. 낭담 채우지. 나 대대 위에 봐. 수지게 시행을 준비하면 두.
0: 자게 순조 쓰기 아이리샤 쓰기
2: 장매실 조두메
0: 예시스
1: 바랑아 처담 쌤자루
2: 요시
0: 소소지라
1: 영아 쌤자가 도우리 너키 이제 추셀로 쇼우리 야조 감사 예민로 허가

0: 제 자신도 심기부 켜는 요맛이 뭐라게 된 거가 갑이 어렵야.
1: 早上请问那些呢 自动撒地 开心不起来是呗
0: 这里也让提我 不会切得了呗 미수미나기 차상원인지디切得了呗 야매는교가소소라주시야切得了呗 当地表面지기미수지기긴切得了呗 메스 뒤에 길이 여름에 기세랑 게가 오스도 삼라 니모라다 저와 친 교육 할 도와 수정 문의 시에는 니모라다 저와 제 마치 내 뒤도 오다 가서 말다 와와 장순 저거 가니 학교도 쏜사 시장에 나와 시작을 해야 돼 뭐라 심기부유 메드리

0: 발라 님도 추우메베
1: 바부도그멘도 지영아 장사여 뉴비 허하 술도 다스 치시다 교다
2: 혜지 허하
0: 우진정하오 캄사
2: Nyerangka kashu chayagi, sinyegi, gobi suyibgi, shamu nyuyu. Kala sebe a.
0: Souyu.
2: Kar souyu.
0: Chashitam souyu.
2: Chashitam e. Ezi kala yagudukwa, birade rangka dungbe.
0: Balak chuyu yari.
2: Yunga, gyogo kyaagamna lushu.
0: Yunga.
2: Shangche, tsorpu shibshidukwa, dupso jimbo gyabche. Nye dine chashitam se.
1: Wei. Bogo nyuebi.
2: 짐기상시
1: 나의 사표면죠.
2: 나란다 계치하지. 선이 어제 공사에 제고스도 제장랑이 치고 제지 야고 삼죠.
1: 정사.
2: 마야는 마야없이 역시 신문도 말해 등기다. 마시 딜레 대면도가.
1: 얘랑 좀비 슬럼 중에 자 이체만 송아.
2: 문에 좀비. 가리나.
1: 가리 가리나스. 저와 교육민도 도로 비게 지제 사야는 요마지.
2: 마시 자. 계시랑 가고 뒤에 중요는 아마 셰체. 네 먹고 뭐 주네 도스 제수 봐.
1: 상게 네가 로브 체토네 메시지 로브 체토부도 해.
2: 상게 도로 대마 과시와. 你 누가 친구?
1: 우유 렌사 자세 우유디게는 뉴비
2: 제마라 미투두 가르고 니바
1: 제마 되게 최초지 니엘 민게네스 닥주 최초봐 디게 손제 오스추 마탈레 로체스 켜봐 던도낭 제 제베 비라 동야도가 뒤수 유저도디 권케브르샤
2: 잘 가봐 리스 감수 수리

0: 디 크기 강바지라 라브라도르의 민차 지레요 마르베
1: 어 기라 디테일러 투전당 마시 구쇼샹라게 부 라브트 신달다니시
2: 알레 제잔체 미스 구쇼샹라 두스터드네 표준딘제리샤 체니키랑 부지마 게지 라브라다나니에 멘조라
1: 예시레시 게지 라브라다니시
2: 알레 이네 창고인다 어 럽스네 튼스토아 녜체나 마랑스 중국 보고 중국 라브라다는 야고 여지 근데 체네 중국 럽소 롱동자기 냠뇨 여지 시경 럽소 루교 중국 매바 머신에 양아 중국 미 중국 진네 멍시 야고 머딘 잠랑 조다 마시 포멍 아래 조다 쇼사 쳐다 디야 왜 멍뇽네 되 맞다 다들 아주 중국 밀랭게 치슈 하제 아 보고 럽소 야고 겨야듯이 디테 치게 미든 주 고시라 추 맞다
1: 시바야 러시 러시 잠주라 계란게 숨 탁상시 두스나 계란다 고쇼 주라게 강바시 주스
2: 어어
1: 계시 툴 고부 총비네 나나 스토스네 경기샤나 그저도
2: 아 지그리 경기샤나 지그리
1: 레스레스 지그리
3: 니엘로 로직 경기쇼
2: 어제 마제 로숨셔 유체 말베
3: 어 니엘로 로직샤나
1: 지그시 로직을 팀부지샤네 다그리 지그시
2: 어 셰게
3: 샤더
2: 어 이네 세세 쳐오다 로숨나라 카르큐네 파초 맞다
3: 낭다보고
2: 아 영아 영아
1: 레스 쟤네 두스텐 키비네 걔나니게 걔게데 시스나다
2: 아 영아 영아
1: 레스 레스
2: 야 다스시도 십제 낭대 된조 야고시데 뭐 그저 저 위에 되다
1: 자게가 허간 샤후 부중할 규리아도 시스도 지도한 쟤 낭다 주무소 그래도 허간 지제 줄로님 당이
3: 더비야

0: 당고 총다지 디그미다 칼라스디 제라뉴야 같이 되죠 랑키규
1: 아자 아자랑 그 아이 오시라지기 랑게 싱마시 알리샤게 키스미 상매 듀르 니에 접종체 공사 샴지 수고 있으 마비 다지 응아 카겐 고 수주
0: 뭐랑게 수제 나와 등 마시 다도에 미나 싱매 봐 랑게 싱구 위에 뭐랑게 년수 시제 다도 뭐 주바 지겨불 깨샤
1: 즉 수시샤 레마치 하시는
0: 뭐랑게 폐지 단대 내다디 하코제 소소 가지 친대 윤에 다동레 럽나 아시에 리상포시 제자 지수네 개벨렉딘 제체비
1: 다체는 레네 투니 인기 말봐
0: 중물레마디이나 잔부군 나와 상시샤 난 레네 투로 첸승비 레네 투바 갈레딘 제 기억부지베
1: 다체는 안속한 제시오시
0: 찬상 등규리 니에 클릭리 모란 카티자
1: 아자 랑게 가야 오시라치기 유 랑게 레 카시네 니에 갭교다 랑초시기
0: 하코스 레시가 유
1: 다체나 띵아 링이다
0: 유
1: 야자자 레 카리네 르겐치야 바바이
2: 제스 장메다더 주주베 셰브넥시 라타지가 유 손드주 알리샤 나 근데 쟤네 랑 공식이지 랑게 아마 쉐바 대가 지게 불 녀사 쉐비디 나 진짜 엄마 쉐베스로 쉬면 되고야
1: 정말 아다동
2: 랑게 자주 비니 메바 녀 대회 당염 쉐부시 랑다도 로춘 쥐주바 뭐 싱아 뭐 러바 니시 거도 지게 볼게 없이 이네미시 다 갈성 없이 니에 권에 디너 공심러 세세 게 없이라 오글림소 지주 체니 장무 고부용 없이 없이 라마 용고라 위위한게 수집에 리서 없이 없이 팅의 원디 지부시 급디디 장무 시두제 레어치야 얻다 단다 도보송 두제 송서 장매 팅아 제자시라 치기
0: 예신구 유 지겨분에 삼자스된 바 람사 타젠도 카마시 타근저스 제우유메 란옹주 요시 웬글림 숨줄 하지디 진다다 케메자 무위네 주신야다 삼자된 옹주 요시
2: 상경아 체크하고 유신 지바
0: 네 신규 야주

0: 밤에 지르 잠수 쳐가지
1: 클라스 귤다 사냐비비 세호쇼 초과 도중이야
2: 도중
1: 니에장을 클라스로 치오 클라스에 자수는 어우로 부치 장팍장디 두소이기로 치아
2: 레스
1: 사도

0: 好汉，我给你们都接通通。抱歉。呀。 보리, 네랑기 취소 가봐디 수사. 야,
1: 오정호 도착나.
0: 장바부터 시작 난립더라. 딱봐 알아두지 대두해.
1: 어, 공개 어, 나 보증하네 수배주로 어, 클라스, 너네 알아두지 대기. 네 참라네 셈셈이도 가르치면 학공무 좀.
0: 디디스 데니 용마시 나라니게 탑시스타부터 니에데나 로부칭에 세구이
1: 로부칭에 아자 제메 스고르바 이네 아자 제메 고신 발라로 진동다 카바만 고시라 겹샤 어 통도 어 오시 어 바르도 제 바르고샤
0: 카리바라
1: 소소 바르고도가 이네 발라게 아자 마리스기
0: 前途险的用度。嗯。上去最可怕的，阿家子妈躺得可怕些，给么疼死。
1: 用啊。
0: 你也给死么了啊？
1: 嗯。

0: 구쇼. 구쇼. 구쇼고. 왜? 당장 저 오래 아.
1: 네 알아 오래.
2: 잔스브리.
1: 장바부터 돌로 님도.
0: 구쇼.
1: 샤시, 추조 가서선도 로님베. 가봐요. 부모오베.
0: 어, 감사. 나라도 가봐야기 다음에.
3: 마샤 불파디 하가기 쉽초와이.
0: 키랑 그 간이 라십치 쓰이샤. 키랑
3: 콩그 간이 임비노. 즉 수업이로.
1: 용아 용아. 교수다로. 니람 사발리. 샤바바 야치로 라스샤. 저 마님도 수고하죠.
2: 러스.
1: 저
2: 영화에 잤어. 가방이나.
1: 미화도 향채.
0: 대대대.
2: 대녀대샤.
0: 대.
1: 니들 가 쎄쎄. 향채.
2: 쎄다. 빨라 나자 튕기. 빨라 간나서.
1: 야야야. 야로다 야로다 쎄.
2: 나스 땅도 왜 빨라.
1: 샤미다 겨리 겨비. 아. 샤니 이제 화신소. 가봐 신소 쎄.
2: 미다. 겨리 겨비.
4: 겨리 겨비. 조사답지.
1: 조사답지. 조사 참도와. 샤하리베 쿠시. 너가 말리도.
2: 빨라.
1: 집 가서 참도.
4: 네가 말해.

0: 老古前不听这节骨头观念，让俺爹看不着，跟这使用吧。国爷民族，
1: 国爷呗。俺爹要的水了不着啊。嗯，让能大妹吧。俺能大妹。能大妹的鱼啊，俺让娘子动过。让我为奶奶妹，可是多你点点动过这，你想跟这多？
0: 어제 남준당 시지
1: 쟤는 쌤 친구인데 소스 사지 세지 돼.

0: 가시소. 남자 제게나지. 레위베.
1: 마시. 젊님들이 그제지.
2: 도로도 결지 따로치다. 대대다. 네게 고세 사실 상무 차르샤. 통증에. 대대다. 대. 더도 뒤치.
0: 마리. 대조 상무 장애 뉴베. 가전에서.
2: 어. 시라네 모소. 오벌네 줄하자. 권자자제 중기. 질고 숨주체. 꼴을 재우면도.
0: 디 산내 대조 낭담이도 사시 대조네 잘라 균대다 공시
2: 이내 내 디게 사저 가스가네 뉴비 신체제 내지 뉴비스네 세초기 이내 청소 창마 사지지네 구샤 염생기 고야시민도게
0: 전에 삼다야 요마지 딘딘네 투요시
2: 제자년 전에 청소 주무소네 소저다 야면네 렘바자네 소저디 사시 다가 요르성기 저디 콘주스베 토로디게
0: 俺就他妈把恁前辈马屁说不得打，岂不岂干是些？爹到底不是，啥不是女姐？爹马戏呢，应该算堂是不？做这个土老的个穿不着短裤子，别很难找不是？爹找不是。前场我说着的，打字写个这个生意，可是要做人吧？爹，这不是说着忙工的这要的，人是些写个做人呗？没心呢，说着天做，你把下下呢，让个可是也做不多。 대조 젊은 님 보시도 나 용인다.
2: 뭐요다.
0: 아, 진짜 중요한 게 하시네 봐.
2: 나 사지디 다스가 전대도.
0: 문에 주년이 배.
2: 주년이.
0: 나 지금 그제 주년이 봐. 내가 요즈 뭐 공부시 도고 싶어. 왜? 디데시. 녀저 왜 나러? 팀원 어버네 송소 팀유 유업된데 도고 돼요.
2: 之前的工作可把玉米好过些，阿姐，燃了空气，燃能心机，空的的通用没，燃给嘛准备那个哪几个名度？哈哈，
0: 今年嘛，你也燃了，不论是吃不着，燃给俺搞不起来钱呢，你也燃，落盘就不着。哈哈哈哈哈。爹祖，这么差啦？你也有想，先不多过那个几年吧。
2: 阿姐，燃许多钱么？我俩都是有钱。

0: 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你要的 gyab gyo chen yao chung. Rang gyan nga kodo dindra khandra si chung, yi chi chingme be a.
1: Hale, rang la kodo dindra khandra si le chung.
0: Di rang la ya chi zige yi. Zub dun xin yin rang rubo. Rang yin dun gyu lun bui to gi lok zhu yi da kye me.
1: Zem dindra chung ma re. Rang kar xe yin du yu, xib zhi xe xe yin yong du yi.
0: Nye sam si da dang bi yin. Ta jie ca, rang gyan mu tu nga zub dun chi ro. Cheza, rangge nga, denya rachi.
1: Rangge chob din zhema gui a. Rangge tong song, nga kangbu din zhezi le me la, tong do bong song yu. Nga ra ranggu ma tuen ba, rang kan zhezi ge bure a, nye chung mo.
0: Buji suyub da, ni suyub, kya kariyo re a. Moshine, nga taga si yamar da, nye khan chek zhebe ma se, tong do nang le chi shing yi.
1: Din zhezi wa yu ma ri, khan la nga re zhe tu ba, yine rang nye sa tu mu tu.
0: Di, ma di, awu la, nye xio ting jo, semsa chebe xio ri. Rangye kasa, nye lo zui da nyam yu ge, chua gyopsa di haku ma ri si le ba. Tanda nye, si na haku si.
1: Nye sarwe, nye ka demu tu sa ri. Nye rangye, me se lo bion shita che tu mendo wa. Di nye ka nga ra si xia. Rangye kan la tanda ri la, nying jima yo riba. Le ka har se ne nye ri, riba, da nga cho mo gui da.
0: Nga chu do me. Rangye nga de demu ju nu, nga yan lam ka nda, me wopo zu lo, de gyu ri.
1: Hale. Chen nye rala gamba li xia xio.
0: Dinja ma ri, nga kumme sor xio rba, ya nye ha kumme. Tanda rangge nga nying jim du sige du. Kisi nga mingye du je, nye zu rala rang me zi chi gyub gi gri da.
1: Rangge de jengi san ri seng me duwe. Ma xin ne, rang lin su ka chen nga da zwa karo re, nga simwe ma suib che guay yor be.
0: Chi gri ri, rang zhu me rwa.
1: Rangge nga lam xil zi ro, lam xio kib rwa.
0: Azi ma ri.
1: あ、ちょっと今、で、そのままそのちょろちょろで。じゃ、あ、つぶゆにに、ラガブとげ。お、とびょそ、ガブと。え、やぶとする。かんぶでれめば怖にゃうれ。あ、じ、でなせんでちょまり。にゃでさ。でね、よれちか。で、お、てとはどすかだかけとまり。じゃんがちゃるこやおしてとは、ほにだぽまち、とてぶよまり、しんぐいべ。
0: 都嘛都要给有嘛的，可是都嘛都要看了的。人家俺婆妈们真咋个的？
1: 你婆妈们是可真小着，咱们现在婆妈着不，人家去了，家属大个有。忙的，明年来没忘，俺给这些忘有嘛的，生没，一年他去些忘有嘛的，你也先把下些局的新规呗。
0: 欧啦，爹俺闹不打，爹给句啥？
1: 让个那岁些月，不过看嘛样的。
0: 可是让我这些个有那个事情，一年让个对面生两边呢，怎么啥嘛觉得？
1: 啊，
0: 对欧啦。
1: 俺那个爹爹娘娘来个啥不得个，咱们啥表情我用不得个。两个没差不多。嗯嗯。前头看嘞，这图也没吧？你俺是那喇叭给啥不都啥了吧？婆们去就什么着，看我前面的这那电话要读个，春秋秋这，但绝不给读个。这，别过去些，不许看主子休息。
2: 让大家过去啊！
1: 过去干啥去？年年了不过不许看了姐，今天让俺来个菜肉去。走。大叔。
0: 阿叔嘴毛对啊，我不就好主意。年年
1: 了我心不急了，解释去。让两位娘们都去嘞。
0: 가봐래 돈돌려요 말베
1: 대리
0: 디에 사나에
1: 내가 교차 샀으면 돼
0: 말이 디 니에 요거지 베
1: 미수지 깁타가 마구에 말다 니에를 매미네 채우지 신수회
0: Nyele, napa raji, doyongu maribe a?
1: Ngone poche beje, sos Hwamulan yisangudwe.
0: Hwamulan sure.
1: Dimo rangbabe gorne shekyure. Yaju nye marwa, nga lojuwe.
0: Ale guda. Dajo.
1: Wei. Yemgyu. Kim gyu da. Ha. Ha. Ha. Ha. Ha.
2: Ha. Ha. Ha. Ha. Ha. Ha. Ha. Ha.
1: Ha. Ha. Ha. Ha. Ha.
2: Ha. Ha. Ha. Ha.
1: Ha.
2: Ha. Ha. Ha. Ha. Ha.
1: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2: Ha. Ha. Ha. Ha. Ha. Ha. Ha.
1: 하세 셔프슈와지 진유 유명 다마제 람사 싱글이 와야
2: 샹제 녀장 올 때입니다 야 녀러 디야 보인다
1: 야 라치게 시규르바 디 관제 갈 차오래
2: 녀모라가 중국 유명 신마스와 녀다 주시대
1: 주즈 니르다
0: 디 가제 아
1: 마쿠이리 야
2: 샹제 문에이 녀장 올 때입니다 어 녀팅은 수구정 부딘지 큰 도구매
3: 제다 사양한 예이
2: 어 용아 용아 용구유 고소우이다
1: 용아 고소우이다 어 어려 오지 야야야 야 지그지그 장쇼 오지
3: 제다
1: 남자 마치 슈겨
3: 나 사양아 여름에
4: 어 용구유 용구유 공모소
2: 상다 저와 여름에
1: 그쵸 가르치여 아 저와 여름에 너 와체 용구르베
0: 기나니 가르치니 봐
5: 신게 갈서스네 탁스리
2: 가로 여르베
1: 마리 라셉쇼 세네 이베
0: 나고야디 디나 요마디
3: 중모 잔데린조 이베
0: 나사블레조다 키란 세양아야 발로 저와 가리 여리 세양아나
3: 영아
2: 야야야 저부 갈자소 갈자소
5: 네
1: 내서 갈라 그래
2: 전다 가르 유네 여자 쉬다.
5: 맹 아시지.
1: 가르쳐서 아.
0: 계주 유네 여자 쉬다.
1: 스.
0: 미디.
5: 네 더 뭐 쉬지 마. 저러 쉬고 이거 찍기.
2: 어디 샤제.
5: 라지야.
1: 마드.
2: 아지 샤제 쌤님다. 쌤님.
1: 마드 제.
2: 샤제 쌤님다. 샤제. 라 쌤님다 제.
1: 랑가 사가디 가르야. 여자들.
2: 라 쌤님다 제.
1: 제가 대주. 여자들.
5: 야, 야.
1: 레드 지금에
3: 라탑 교라 동냐 시댐지 나 리샤스
5: 처음에 과세유 디가죠
2: 조디
1: 공무소 공무소 공무소 공무소

0: 줘. 你也要借对西。
1: 로경기 추든 이기.
0: 상게 니범이 도산나. 니스 규추기 추든 이스 좀 내지.
1: 아, 지딘제 몰라다. 니범 추는 미도.
0: 전민고 말이.
1: 마링아 니직대. 향천키 미추링루기 닝도 타비다니 엘리사라 로경 다와숨치규타. 다와숨나 엘리사기 칸르쯔모투베 겐키 낭레체니 칸레츠치규인 시브제레가 고고타온디
0: 덴키사
1: 이기디 데데니 녜찌찌가르 녜야기 왕지유
0: 나다라 주부가보다 주부카베 좋아시 다와숨근은 쓰나 랑게 레드세제 수소딘톱치 계세 다와숨나 랑게 얇게 마담비나 내 닝지 지금에 겁두두 랑인지 좋으시
1: 용아 야 내 민구
0: 말해 삼리 여우당제 민구라
1: 가제도 랑게 지누님의 왕아 민구이면입니다 왜야? 따줘.
0: 고마워 그래.
1: 잘한 녀아 줘.
0: 가리나.
1: 얘지 친 녀아 지그로. 시험도 안 가봐 녀 그래.
0: 얘도 너무 유단 그래.
1: 시험도 그래 저 그래. 디샤, 따줘 줘 줘 줘.
0: 你 听见呢？ 三路的火车， 让给金县的孙女吧，你我会见没有？ 你那让给麦多的孙女姐， 看几年吧？
1: 看别那里见过的人， 那还记不记得吧？
0: 前的这一干呢，都是光堂嘛，是呗？
1: 表面吧，他不听这咱的年个月的。

0: 도치나 게라
1: 야주라고 말해
0: 마법시
2: 어어 쟤라 레스
1: 아 레오이베
2: 도스메야 가 쟤라 부르나 아
1: 영아
2: 도치나 오라 교수 하환 수가 유 대년 낭다 보
0: 쟤라 망우 드제 장게 법도 없도
2: 여봐 나 수데 아 마신에 켄게나 티어리 두세 겨야 디녜 레양시
0: 문에 좀 두베
2: 여봐
0: 야 대충도 다 욕셔
2: 아 개미도 오네 개미도 난 요스규 제승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제다
0: 날 돌게 맞어
2: 디제 가봐 너한테 섬유래 대배 전화야리
0: 섬유래 대배 전화매네 섬유래 대배 지금 남아제로
2: 行了。
1: 哦。
2: 来个接头。
1: 哟。

0: 카데 표교리 길에 룬카라 좀제 사바 균제 메바 토교로 군디 동교 시솜시 정카이 카데 표교로 제주니 당 중앙키 당타 계급기 차차 현용의 명리 딘위에 특주 개제식인 오부 균제라 로교로 제주티 미리카 존원타 비리 냠제제 차주로 군디 동위에 시된 개제식인 오부 균제기래 되니 만족인 손타 지도 조준 체유 조직 개제식인 비 원균염조 콘도기 표교래 되니 첩스 기랭겐 개제시인라 지겹 수지 시진핑키 원부 견제라 도구로 라라타 도구로 삐메 제구에베 까고 개진 라렌다로베 시브랭원 주시게 인베 녜바라토 첩스이타 균용 특주제기 토네 문제 딩습 토바타 게디차도 코르크 표기레룬 골라 지겹 수지 시진핑 나오베 까고 개진기 공튼 퇴섬 지교로타 문제 딩습 토주 균형 제티 창구바 숨타 팬도바 지기 란즈 개진 등진네 부체네 카데 표교레룬 야분 줍토 표기 미리카기 원부 균제기 톰난타 기능 대자 소나제 퇴도 당카라 야제 원부 균제츠 당타 시종기 토고르 섭제 나와타 중화 미리 김산 제메 주기 소로 치고 원균 염조기 표교레룬티 정규토 유디게 등위타 시종기 표교레룬기 균용 낭조네 제교로 그리타 제교로 차르고 냠조엘라 다르제 치고마세 지조 도슈타 지조 퇴공 제교로 지수치로 당디 뉴베 족츠타 거듭지도 Chengye Songzhe Nebe Tuenyele Jechikwe. Hiba Jengki Guigur Mingdi Sadyo Yunamla Chuejing Rigye Ne Rogyoro Chetab Sogyo Sing. Rogyoro Tuengong Nebe Gwanzhe Ta Shibshu Kodyo Lekyuru Beri Lede Chumba Jeche Ne Wombo Yuanjengki Shibshu Shenze Sabdi Mirika Nzhongwan Ta Beri Nyamzhe Jecha Gyoro Gwende Tongkwe. Wombo Yuanjengki Chacha Gensong Ta Peke Tongwe Nga Jungye Chargoy Lada Chagyoro Mingdi 원부균쟁기 차자 피게 동조로 슈겜네 카데 표교로 기 고급탄 뛴디 난게 구슈 기생타 폐와 체카라 표기 원부균쟁기 차자 뷰다 공배 용조로 군대 동그 시숨시 전두토 제장타 광동 변조제 신전타 란유종 숨키 원균염조기 베리담시베시 란유종이 우지 변조 된진 손도로 주바타 중국 원균염조기 당주의 국민 렌진자 쉬엔바 호샹양키 조교나오시 중국 원균염소기 인제의 세바타 카대표교르기 신지엔타 중기르기 원균염소 대신 세롱신지엔타 云南신지엔 甘肃신지엔 송원신지엔제기 원균염소기 갱고로든 손도로 쇼입시 배도쇼진 소쇼투미 정원부균지엔 소녀르 십주디네타 정원부균지엔 차기 십주디네 타스총기르기 원부균지엔기 김산제수 대심나신 신지엔타 총기르카지기 원균염소기 카데로교르 제유서위타 총기르라 남차 퇴제체입시
1: 로직이 공 직접 수지 시진핑 강정 사도로 폐임네 표에 잔교조 5년의 롱 초주코바라 땜제 쇼우에 최고로 쇼싱 미리카기 만조초로 긴감 시에비의 조경 자교를 흉내는 기업디 점리 양제타 이시이에 초비 야부 송교업에 나자나 유 로직은 정영기 공원성매 시진핑기 긴감 시에비의 공부라더라 딩섭 제디 계급기 긴감 시에비의 토사조규 믹세라 담부로 명네 직접 수지 시진핑기 제와 서머장와티 rinwen chudan la songgyon chebe genzhe de gyurwa che to kangzhong satyu gengam tibbe yabu yongwa che yu shi.
2: Lori chang rinwa chan jen tu gyurwe le xir gyun tu gui de dang we wen che gya te te ke riu te ta ta chang wo chang yu lu genbe rilong la gyur yu bji sar gui ba yu si ti ni pin so bu lam ki xin su gui tu yin xin tu zi di ni qi zi xue ki tu zi xik ri ri ka xie xin nam gie zha yabu chung ni zin chung dang we ming wan ba chu bi 请李托特同李新美多所李卡黑美多热度协议职业让院长拿来当街巧贵心主看起托林所准切莫玩卫星起托里坦请日修不坦德心所等你给我那么人心普松措所当月节送职业你多女生的略到外给班继续书记习近平起中央顾策策为内提提让院长五年内龙储局口为电梯结果修行拉扬中央给美利卡黑忙措措 健康西北组共其修其他当年太阳堂我可以给其他东西送来归地当年怎么样子谈一些区别松共亚不切归别安全能源即刻书记安全落了电波年年罗技能制度电别盆中组准切别空的电图清于职第六个去宽图让院长健康苦有的是策略的那个张慧芳三对筹办建用给所列动林别实际青年托职 六十九周谈，陈协三队，从这里了解习近平苦有的是策略，跟进崩卡贴。 罗坤莫杨三肉汤坑里长不去过能林解锁路基森解铁怎么样在健康特心贴送信预备让更将健康苦有得些才能的那个图林所准切莫完张慧芳铁接当铁来那套按最被准切莫顿具切信预览俺村前来六十八忙不铁锤土擦龙琼玉接送别，让更将健康苦有得些才能的那些艰苦白。几棵书记俺村天牛堂，我去干起动画所，结果被冷吃炖冷鱼。罗金南，俺村得些才能前来忙土当我堂，松根江村六十冷真切鱼，陈西两官班培育。克隆不在那边，银厂铁改叫古巨国国盐，军控土巴糖，藏不糖草，秋节铁去不在轮土巴琼月，城西铁糖泥，俺最几口书记糖，改用棉麻来开林切不西银边，来前木头军控切军银些送不着，几口书记俺觉铁，老林我来口越南，铁三腿棉麻吃错送给段主爷。给客健康西北脱色对角规模全部特别，十八套围墙堂给客人别人群松江开业，地位亏空银别九年中期，亚安木大江设计所大江湾乐山西塔堂孙南全别你。我们内浪的小三得的西山茶几江西堂煤气保险所郭松有钱肯来年纪些郭松来了学过粗鱼片亏空天这角前边煤气八千起大多。在其当面收钱，把领土给不是。明儿村里总土，才能进去当面收钱。前来当军事区，就用个做生意。结果当军完，给他送去算个糖。当面收钱了，钱啊，当军去看，断就断些，规矩些的，人不送去，过送当军完了，做又不是。村里总人群吞空糖，拿来砸糖去，拿上四十去，艰苦完，等在前边。空里面，当军去修，军队去了当年，江西糖，大东卡班。郭松爸爸说起这件这月第六师兄去那样门外过去接东西给当年郭松两块举出女别特定归途郭松前边来去切入情欲不是罗金南让军给那本冷路堂秋本冷路拉达起修切入当地三家铁日仓门松江七天月把堂藏不堂秋藏门托堂七天月把切欲不是米林外空，老个城口去，你到你搜出来，去本冷路塘，去吞空去，脱单别将大警察阻行。这区区别乌云天康塘，让军将区别天气，这雨开空去，起来开吧，点数千年，争取朝前塘，军点大将，去有去，切多脱单，区别去，四镇陈沟所，来个早晚明年，马拉人行去，六百千年，西林土，来屯竹阁，拆别干内四绕千余片，老个城口区别区。出塔只有脱单可以扩张，孙南干脆做那套。西林区出塔只有来打工前边来过先吃十九，规定当月来。西林区来屯明年规矩六百七十当月接送片。罗立清的我将前途九月来西南，抢塘地位亏脱，过送前边排塘，健康了得些才能前边来。出本塘出本冷路来规定当外排，培育米地卡去铺出村，趁早去三不降薪，怎么领养在能领塘出？苍马儿松江也过七星月，几刻书记习近平去土库视频那外屋，最多点被彭军组准谈，密谈人群看，西屯人民去六三八站谈做美银，最新单的都被云军的你沙土儿往外引来，推了不得了，往外吸引。
3: 这次你西宁去彭军你的插班去，当去三队日北雄路快递间西北七镇南，俺就一了江南，推了不得冷镇三班北本区这边做美北玉片。
0: 总理能看罢了，记录一段你三个月到我结罢了。这届书记习近平去中央工作筹备那这一天，任局长五年内，龙出去考虑外定这结果的修法谈切不及。任局长等于他师兄的两段年去什么办事，松懈看见那年，中国陆地停车间排到了连大角落，可角落桥段那么谈，直接七十个月，有人点过谈，表达空白断角落，丁修谈归修签约。罗继能，中央的空方层面。这届书记习近平给澳洲议了讲的，推出设备当给培养在就老大的团结前途，锻炼他培养健康，他咱们多直接团结起来没把他组队起来学接的，团结都练不起了，别准前年各种认真学的，让中的恰恰课点缀讲究脱掉了，跟着党员接他，说明能，我组是三百的明年，加那么三百了，贡献千百，培养每天看个累计满足出二百的图。这届书记习近平的那位，透过了他，刚刚提，也给当他谈， sarje yarzun chebe sam

0: 爸爸, 我想死给不赢。
1: 그때 많이 싫어하죠. 장학기부인 수다지민바.
0: 왕方元다.
1: 주인왕다에.
2: 제리야, 허치엔부지. 냐야다가 삼대이. 린지, 따랑 시내에 삼통하보자.
0: 밤상에 못 튕기기는? 장학기부에 저지시로?
2: 어제, 인지사도 튕기소자. 암자시는 근지스.
0: 我情绪安了，也我是打主意。情绪安了，哈里还弱点，也恰是你也给不消。
1: 婆母，你这才是团结算账，没得龙来也切都恰是看不看这事。
0: 龙来也没，方圆跟俺妈妈送队员的，俺一种队员，马上看你俺妈那个，开始看俺那边呢。俺每次都要恰是给没。
1: 哎，这什么？俺们这恰看不来。
3: 哦，提这声音，给你爷爸母张林芝给蒙古点点烟，咱们得点点说话用场。哦，也是烟，咱们家三三家三多，给不上去对吧？
4: 耶，咱们还有耶！呀，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3: 아지 더더 어우슬럽지 너다 요걸 봐
5: 봐봐
3: 다 그래 다 그래
5: 레스토랑 가라 언니가 가져이
3: 영아 영아 영아 네 그러니 점투 영화에 믿어 쇼인다
5: 아 도제나
6: 어 다시 다시 다시 제다
0: 어우 요량 네 우장 가져인다
1: 영아 아 영아 어구이 키라니로 민두슈야지 사장편주 지구르치 저주 두배 탐도지 셈바투시 자와하디에
3: 시군에 야우시에스가 야우시에스가
0: 야자구
6: 야자 아예 따뜨
3: 디샤 디샤 디샤
0: 아구 홀로 제디 아
1: 어 영아
6: 야 다행히 저도 신다 교수
5: 영아 영아
6: 뜨다 창마 도와 알아 도와
0: 이다 이다 야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딜레인다
3: 정진아 너 갑시 치우자 또 갑시 치우자 야 아니 가도
6: 야 이게 가로 가로 다 가로 다
5: 레스 레스 레스
6: 그럼 건드렸다
3: 하지
6: 맞아 가게다
3: 레레레 이다 야 제스레 쉬운다 제스레 제스레
0: 지저 아자 류예
7: 지
0: 야지 아 근처 야스인다
7: 지
6: 아들 린제 방여 님 좀 든데다 오여 마시라 방여 가르 님금은 너 지우거다
3: 지저 봐
0: 저는 그저 야지 아 야지 스틸리다
3: 아자
0: 오지 이다
7: 오지 나마 오지 당라 미쳤라
0: 제자 뜨다
7: 뜨다
0: 제자 뜨다 오지 띵고 도와지지
7: 我不打算了，啊，你这都是个密度，你闯进来了，他是去我的，他不有病，病了死的要的，哎，这样，对的，我好久，哎呀，呀呀呀，来来来，给我自己一个小包，你看，你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
6: 俺现在开始写过来。
0: 谢安，小姐给谢不谈个事，找自己。
6: 莫，俺现在开始写过来。
0: 亲戚年龄都认不识，就我带开门吧，叫死打死吃个狗，谈个啥不？
8: 谈个事。
6: 现在你们都着。
8: 用啊。
6: 着。
7: 来，一会儿。
6: 林芝枪是给什么？当然，打刘爷给点这阿拉的，肯定给你吧。现在，是吧呀？我家阿姐，我孙他妈住的是多，熟悉个是个。是，泡沫刘爷了，密码我也搞不清个的。钱咋办？人家干，送钱也个交的，谁个熊猫去那你妈打？刘爷，阿姐给听这些个呢？
3: 你们也会引起，让他们联系，你爸爸操控的这个是吧呀？张鑫，你这是让我意思多。
2: 对，先让忙说，我是不会的。哈哈哈哈哈！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사랑해 어제는 봐 집어
3: 아 지금 인당다 먹어 야 샵다이다
2: 아 레스 레스 다 제네
0: 이다 이다 이다
5: 사다 사다
3: 리스 같이 사다 네네 네
0: 사다야 내서
5: 주장
0: 오지
5: 요배 요비다 더더지지도
8: 신하이
5: 옥태수
8: 연배 조지혜 연배 야 다 되다 되다 조신하 얘들
0: 조신안 알아도 동차서 되다
8: 아직 권주인이나 마 대주다
0: 조신안 권주인이 봐 상권주 이배
5: 리우진 니도 줘
0: 양가 한가지 상권아 로망고 다도 제발 야신다

0: 哦,今天豆腐你在修那用的给。哦,这个吃过去。叫。呀,你呢,俺吃不起的。用完用完能打不过,得鱼。叫让你吃啥了不得?俺嘴里超没塞鱼。哈哈哈哈。天哪,是我女娃有味道。要叫。呀,看到啊。小心。哦,我这周围的。嘿嘿。用呗。能打没吧?哦,这。天不开车就我们的,让点没动。啊嘞,俺从这里个行不行?来个一杯。
1: 라마시다.나한테다도시아이.도시겨.어.저위동.레고이베.아.디.람산.셰싱미도.아레.후야가요베.어.마레마레마레마레.마다.어.디.루친기.유마로가카토르티.랑케싱그르바.지.녜싱기유.
0: 가자소.
1: 아치. 냐스코 시메. 아 태가시이다.
0: 제제 태가시다.
1: 어. 나이 점수업소 총계 고승비.
0: 자. 레그디 저런 게 준고 말해.
2: 야.
1: 니에 중마스 가스레. 나 옆에 쇼인다.
0: 아치. 말해. 저런 게 신금도. 뒤서 봐. 락재고르다. 숙지고게 편 가르토 그래. 되다. 나 류예님도 레그 친구도게 가이스는 뭘 한가 야구 좀 오 그래. 예 지금에다.
1: 다시는 육세이. 뭐. 자네가 시가 주시.
0: 알레고다 알레고다. 저기도. 계속 쳐야지. 뭐 한저 총즈. 고슐링 거리 진슈 알 제브스기.
1: 다 그래.
0: 저. 예 장 쉬쉬입니다. 세그 포브 계제 똥론가 요위베 아.
1: 세그 포브에.
0: 어. 지다.
1: 啊,其實還可以。他的作業故事講完了,他最喜歡什麼叫?丁也是給。你那個做了誰沒吧?我記得James給的。我現在請求你。請求阿坤你給新過什麼給?馬新姐請了了這次是講什麼?你去的從你老歷史你怎麼給?故事母你都下什麼啊?協商光接動啊,啊。
0: 마고
1: 티제
0: 다그리 세상 밑에다 총마 되면지 구슬인가 내가지 되고 왔다 고들 양갸 문이 퇴바도 없어서 누가 나랑주 구슬인가 돼 장가 로망고 다부게 말베 다는 밀제지 가르치가
1: 이네
0: 이네 세야가도 저런 예밥님도 로망고 내가 체상 바바 럽시 구슬인가 손해도 지어리 존나 캠제 되블리 시라게 그그룹
1: 형아, 나 사무실 등기.
0: 아, 제 삼단이야, 그래.
1: 어, 首先, 나 팔로 주인다.

0: 시계나 주게.
1: 야, 나이다. 선아.
0: 예쳐.
1: 페미지게 레드디어 과 좀 그래.
0: 아, 뜻이 가로래. 나 접으신 예매 봐.
1: 아, 여러분. 지만의 레드디어 유는 나를 견지다.
0: 허지. 왜? 딱다 데모스. 라미 케메다.
1: 아, 지. 좀 무산다. 미규 가려 봐. 영아. 계속 타고 시에이. 나 한님도 셰리 교육이 꾸준히게디 괜찮으려고 성비. 근데도
0: 링거디 시안 사준이게 괜찮으려 잡사.
1: 네 냠티게 링거래. 가리스 괜찮으려고 그래. 머신에 람표미지게 김상기 신한창매 레어시고도 소화하시다. 교육도 해.
0: 마큐네 교육시 교접어. 어시 나양 꾸준히다 덤요매다. 유머사토르베.
1: 陈관총대기 리老六 교육배.
0: 어. 깡부탕구라매드저버.
1: 미스 탄다 꼼칠레베 튜사샤샤 꾸시답제 바르다
0: 알레 이내가 딩쇠 시브라민도 괜찮은 바 심부 제약리라 제류다 신메뉴네 뭐 과셔버
1: 아 계승아 정다 치가 침비 꾸시 게임 가라 가주 임자도
0: 뭐지 인저
1: 뭐지다 핑시르샤
0: 아 뭐 다체는 초래 광채도
1: 이거죠 꾸시 게임 가라 초 게임 송 콘제르기
0: 쟤는 다들 지역 맞죠?
1: 네, 다들 마시는 거 봐신 그래. 나란히 바로 쓰러질 길이.
0: 어리, 깨지 지년에 쉬었다.
1: 쉬었다.
0: 니에 나가 싱그디야, 장게 더불어 채웠다.
1: 아, 지, 니도 차가, 차가.
0: 저. 아구. 나 꼬실린 그디 괜찮은 거 삼치. 외동은 니 깨지 채차, 님도 괜찮은 게.
2: 라이 괜찮은 거 삼치. 고슐링거디 진슈안의 괜찮은 차수
0: 고슐링거 야챔부디제 진슈안 지고할 때는 영아요 나 저래 고시도 쓰겠다
2: 나스네 같이 돼봐 다녀야돼 승기과요
0: 랭매봐 치리스유
2: 녀대나 라나 가라 또아세 르마리
0: 또아세 르마리스 가스레 가리나 아더비야 영아리스 가스레 아 펑유 총주 나러 아 경매매 표면상상치이네 내가는 로콤을 켜다 잔저 치유 하고스게 다들 저위 동게 아니 너 고실이 그 괜찮은데 유 더더마 시가 더러 제우스기 아 괜찮은 저 말이스 갔으래 아 고저가 개 다이너 저하게 주냐래 말이야 딜레 시대는 가용아 다가라고 어이 세네 여름에
2: 사사하버리 괜찮을 배 우여대죠 딱한 흔대 저래
0: 가지 가지 캔기스제 아
2: 캔기스나 슈가 외가를 이긴 나고치 민구제 죽디게 봐 캔기사 괜찮 롱아 랜송아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对的，这里修的，我这里修的，修的，修的。啊，可怜的了。嗯。天顺，你家啦，可把注意点吧。建筑那个，俺俩是瞅不顺，怎么接？今天没注意些些，学过一手机。首先是人家，这不肯定不明的。
2: 欧天顺，永别。哦，永别，永别，小娟。
1: 学安的学成给他们看些啥个景色的，你们景色。好嘞，
3: 别，再看些景。对的，就是要我这同安。哎呀，去啊去啊去啊！啊，
1: 小娟，我呢，三不是通过电话。嗯。啊，有了呀，那么也固定这次就下，说那么啥不打。
4: 对对对，
1: 看看你。小娟，俺就拿了，拿满脸面。
2: 俺最近在的心呢，擦擦不擦的掐死。要不就谢吧，看个人还是泡沫的烟火是多，两个准备完了，俺来给土给，俺搞不心急耶。俺都不说话的，应当。哎呀，我不知道。哦哦，你土不？这土不是土不带了。
1: 喂喂，土不来不来的应当，
2: 俺来不来的搞不起来哟，土不来不来的应当。
1: 陕西个土不来不来的搞不起来哟的。
2: 应当，是的，咱们年老了，咱不连老妈人是吧？第一个，俺阿家军人不多呢，提着血安给新镇林给天津电台确实，接着到处等兵的，应当了。
1: 阿妈，
2: 阿姐，俺们送个男的没，送这马去的，呀，路的。
1: 今天名字录音的，
2: 都是应当，阿拉汤不的，俺让送给。
1: 阿家里给个人打，是吧？是吧？去让雇佣头个人，去让人打。我在年纪是大个人，年迈才能用我学。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小心心也不得日不缺的真不明度我那时你做准入完了来哈大比卡拉钱呢快把里装的下昨天早上不是杨叔叔我妈了你要这些子从家啥才落起大事了不是现在俺早上去接郭老师给你你还落起个明度不过钱不钱呢接不得下
3: 他怎么可能最接受的学校的吃下面呢面子得不意思的也可以杨堂的过去领给你那去检查脸皮时间开始这有老脸面呢我最近上的帮上所有当然是退了个这次不买不着看这钱面呢老姐咱们中他的过去吃完了我进来你的去的我来过的今年也不见你啊你也去呢
4: 不过听你了，也对我上不去的好多。什么这些好多？什么这些个月啊？
5: 年前了，是的，给他元旦见的，同给元年去是。给他给钱的，
4: 不定是，他都前面两个定做，这个月难免呢，给俺开始要人了。
5: 哦，是是是，这送单了。年前呢，不过听这两个钱的，农民多，这下怎么给？
4: 对的，他的私心过些急不急？老多特别搞不了，藏么心肝那了，搞来就管住我的，搞来就多的，住着用药些多着不？
5: 好的，
4: 老多丢差别急了，退税又得搞起过来。
5: 哈哈，这没去多少钱，得那是这个年底给的。
4: 年前呐，从村那个兄弟村，下来钱不几个给。 这个名都送给，哦，军党有不得，女不有不，将不有不得，人年有年天走，你们都这做钱，说着啥做，看来你这边呢，啷个是这多个，开始当当嘛这边。
3: 우지라. 오늘 진짜 재미있나? 아니, 마스링 무그랑 가래. 치부 마스베라.
0: 그 어제 트럭 관리도
4: 태순. 태순. 미디나.
3: 어제 조용하라.
4: 가스 칼 차가시비.
3: 야비다, 야비다. 조용하라.
5: 우지라.
3: 우지라.
4: 우지라. 우지라. 어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만산에도 와.
4: 레슬레스. 아, 야.
5: 토다.
4: 아, 야.
0: 수고래자. 샤다 개고르다.
4: 레슬레스. 네 그냥 개인다.
0: 그래다. 어야. 이다.
4: 야, 아자.
6: 现在去的，我去哪去了？学生，今天你呢？让给你送这个表情过了吧？一个去，叫，给人家打电话了，跑去了，抢救啥子卡斯卡的钱币？俺们想叫新兵，几率都是太多。听我叫人家，安徽的新兵，昨天也不通知过。年前呢，听俺们从这个忙活不得生病。儿子，让给今天写上。
7: 俺心胸确实热轻松啊！一年就叫，没想到是九六七节，俺做性别学来七学我的，一年俺俺做性别七天了，培养起了学给我妈的。让什么这么些？听我俺俺做教不起，出个油面吧，性别七了，培养当牛马了吧？谁叫？走。嗯。干出来，你先好了，俺总从多起米，空人不是就该夹表起你。
0: 俺做创新了，伢们俩一流家族的，创新班叫处处当我送的，弟弟俺的白头汤姆斯，肯定吃不来，听我去牛买吧。他得看俺给读书的，你也塞不下过手。嗯，对的，俺让做中国首席情报队干了，首先的，学安能行的。 修罗，什么时候全部停车卡最多啊？三百吧，七百吧，刚来给头年子多，卡了一千多嘞。说是朋友个钱多了吧？今晚，昨天我这，上了电话了呗？上了电话了呗？俺做包都提给了电话了呗？我们要嘛的？今晚困早点就是，忙不困早拉巴要的。阿江江。 俺让这当的师兄给连接办公员来写呢，跟着要谁？连个开车学的卡来是哪？许诺做，若不签呢？工作刚把店铺子做就的。今晚几个跟你做查查住个人了，昨晚嘞也是住个人。前阵，创新个西人个，这个这几天呢写呢，创新了卡巧呀的。
5: 开钱不离身的，徐长，徐长，我这来个天天送的，我昨晚呢，哦，你那天买着送的，
0: 好的，天顺，哦，当然是我来感谢，好的，好的，
5: 不错，今天想打打的，儿子，要了，开始收雨啊，开始收雨，开始感谢，今天想的呀，俺年年都有名的吧。
0: 咱给那俺肯定吃不消。大哥的见面多吧，苏姐见面多。是是。这就也是的，俺在不是能打也蛮的。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3: 우리 나 가야 돼.
0: 어, 영화 봐. 어, 이다.
5: 나리.
6: 책동 국계 계주 계필로 중화 미마 지둔 계급 운이네 롱송의 거래 니못 인신 로디 가든 총고나 계주 운세 퇴부 대유배 중국 남기 심나 돌아 리무고가 단내유 로진 로메 총고 주다기 치배 쇼핑 공감 상시배 인주 대다기 미남기 미기 당화 진배 급소 대단 자와 퇴니 딩서 대배 낭년시 미망고시기 낭미도 당유 테니 총고 주다 최기 신배 주다 임버시 신배 주다니 냠줄 대라 응얼수 피배 루양 제외 신서 시배 최도 교신유 대단 자원 콘주 절기니 편지 괜찮상 세바 태지 콘주 절기 통마타 당진토 우징 나베 킹신 미망부시게 장와 메바 주양기 이자 안 당부신도 렉시 계산 편배 외신이에요.

0: 이게 봐 줘. 줘. 다 쇼다. 예. 쇼다 이제.
1: 다 죽어래.
2: 선생님은 이 좀 넣어 줘.
1: 영아. 나랑 이거 손가 고치 줘 우리.
2: 어, 더도 방윤아 친구 엄마 만찬에 제베 아라다 차로이 키 줘 줘 우리.
1: 응, 영아.
3: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0: Сүлүг харчи юу аа?
1: Аа, зи азаа ди. Тэ бахта. Гүйс зэ харуул.
0: Зи да диш аа, гоцхан мэд үгэ аа.
1: Гоцхан мэд үз гасгэрэ.
0: Да диш аа. Махида.
1: Я азаа жо. Аа, зи
2: харчи юу аа.
1: Аа, жо. Ди гүйс зэ ба амжуунэ тэнжэ.
2: Болги ди нэ.
1: Гэгё. Сасаа ди нэ. Зэмжи шигэ.
0: Сири
3: 고대로 수직 안나 신내 선생하나 도시는가 피해버렸어
4: 고슈스이
5: 야구도 뭐야 알레 에 저희들 야 에 슬로럼 아
6: 저라 신내 여자님께
5: 가래
6: 저 미조 슈앙기 사산디 딱바 샤세기
5: 라는 거예요 세네 저기
6: 아지 마흥을 가봐 해래 저 네 게지 TV 미조 총야오 주제 유보시 두사 저라 내 교도
5: 내 현에 마 현에 다 그래
6: 아지 저 고시울린 그대 로다리스 유보 두시기 차오사 호텐 제 슈한기 미자지르 데네 요르베
5: 다 육쇼 겐게 다 샤사비 가르자디아레
6: 아니 내 거리 겨우면서 저 상가가 커져야 그래
5: 다대 뒤대 소소 좀 타유나 샤사야요 좀 다음에는 시회 더 말다
6: 저희도 니어지는 저라 좀 나도 니마오 미주간 지하유배 유마오 루비를 저라 좀 다음에 그지
5: 아 땅에 뒤주디 유사하래 신뢰하니 카톨송 됐다슬로.
6: 아.
5: 좀 쉬운디니. 축지 될때 어쩌기. 아. 신내셔 대블레니. 총염내 가용 봐.
6: 아, 저라. 구보스 되게 큰데래.
5: 제.
6: 네 저라 해야지. 처음에 너무 가시지.
5: 야자.
6: 야, 용은 왜?
5: 그거 용이다. 어고.
6: 위동연배 주도는 서슬로 와
5: 여고
6: 응
5: 장애 안 참고치야
6: 전다 가리 유시다 니가 제도 없이 있는 체조
5: 전다 뒤 어울한 건 말도 제도 니에요 말이 근데 세네 안 주 총주 우지로 봐
6: 아 다 지 벨에 시기 쉬어시 전다 가리 유시다
5: 영아, 재능아, 그래도 세제. 까르골 칩니다. 구실린 게 된다디.
6: 듣다쌤이냐, 대위. 디, 다오쇼진 게 다담치고 오래슬라, 비마.
5: 아하시, 억울하게 싱그러워. 냐만에, 안전 안에 구실린 게 다담치고 오래. 다들 냐만디기 구실린 게 치미칠 재비이너. 가리 있어, 오래. 아셈나 감자르기 전다윤은 엄습니다 와.
7: 제선체 저주주 롱부신다 미르고. 구슬링거디 나도 냠데 그러다.

0: 하리에서 뭐 라는 캠 산재 그래.
1: 다 찌찌스. 누구 신다 미스 하스리. 풍요 청소 남아 연부리. 어디 가서 풍요 청소 미르 봐.
0: 뒤쪽 그 말다.
1: 맞아야 하도.
0: 풍요 청소 미르스 러비야디. 민장 지레모도 라게 매 봐. 정수제 나랑저 청소 남아리 제 로지스를 두고 매 봐. 저다 도리야 가 봐요래. 저게 로망고 빠바랑 로고 제 되버다.
1: 소시. 상계게 타고 시기. 제자고 말하지 말라기도 여러 제 말해

0: 미즈 괜찮은 배진 부지에브리 나 카사 시그르비
1: 봐봐 카사 맛이 뭐 가려래 콘스 괜찮은 이제 어찌 말베 총수미 삼자도 이제 양자고 시켜고 있으기 름타르 오늘 전에 저 외동을 괜찮은 야고 요리 간이스는 니만에 저게 다 부겨
2: 다리 오고 장게 전에
0: 안녕하고서 이내 던다디 손도 서지 내기지 와
2: 영아 영아 오고 다시 던다디 억울한 게 쇠니 치수 아
0: 계승이야 던져 전에 赵秀娟的情绪安乐，全都是这个事吧。

0: 내줄 한 그래지가.
1: 나다 라오엔 게치야자. 라오엔게 락제롱 좀 세우송기. 콘신수송기 면제되기 칠레 개왕다. 콘 예배시고 낭다 요마르 송기.
0: 장게 나스네 삼단 사두고. 제망 소화든 삼더디 문에 좀 나가서 시키기.

0: 내 덕 봐.
1: 제시하시다.
2: 니스 킨자 차기 야우이자. 섬대 얘기 마지.
1: 제자.
3: 서신하네. 세니 니 말해. 저 소시로 다오지 유버 하수이면 신금 해 봐.
1: 참을 의기리. 거들어. 어, 소신 전기 봐. 신진아 저거 쓰도 봐.
3: 에, 아자게 참하고 도가.
1: 뒤에 인거 쳐.
2: 哦，学员给俺俺这哦，那期间两个互动的打起个多，一男一女吧，咱俩的哦，首先能行，二又生的，这阿拉们工作差差不是，天下来看起来呢，高铁怎么去不赢呢？用钥匙打开的钥匙。
4: 喂，嗯，对的，工作给俺俺你来点点些。 제자. 나라니게 내가 야고 제제. 혼자 항상 죽으래.
2: 디데스 미드게. 어. 메시지 보러 챘래. 잘라팅 지체는 그거지. 是吧?
4: 다그래. 수제. 네 제나 등의 견주는 봐 템바디면 야고 숨샤 숨게.
2: 디카스게. 또 좀 더 또시 뒤로 챘다.
4: 뒤뒤 템바마 되면은 나랑 토그르베.
2: 디가 나니 렌트 예산 챘지.
0: 제자.
4: 봐봐.
3: 가르쳐서
4: 봐봐, 네 고수에 무슨 용보사야 그 내가 야구 등재 상면 측면에서야 가르치는.
3: 용보 유보사게 캐리는 톱도에 간단한 게시 당이 매서 더블에 지기기 그거리 단도 조리 근처 차가 아 시술로 방술로 조리 유는 로디 체브리 기랑게 하고 매매
4: 혼자 매서 등대 마셔야 돼요. 주지를 선전을 그랬을 위해
3: 뒤에 인고쇼 장계 세배 밑에 주 서지 참마 사치 토사요리 사치 토사가 가르던 돌에 계시 야오모 주미이너 직체나 도발에 이거 요리
4: 뒤에 세사 니 하고서 보고들이 심장 차서는 면서도 비하게 순요야 연재네 미신 낙산에 야오 직구
3: 하지 신이 하고서 제자네 가르이네 샘 삼세 제주 저 효마리 뭐 좀 더 유

0: 다리 가서 투자니 주듯이 님도 면서도 비야디 펑여 총정원에 시는 테마 당고리 망제 루준이베리샤 루준 당고리 김상시에도 너스 죽인다
1: 다리 나랑스 냠내 제자 거두 가리네 냠뇨 채울다
0: 마도 또 셔야지 면서도 봐 테마 당고 손자 안주 니바도 야구지도 두고 거리 간이스나 마다 류하이 현재 샤차브리 면서 뒤돌 제 모토비나 현재의 개배 무죄 고치지
2: 저저 너 뱀지 미신다 유미 간단 예나 그 모습디 창조를 하자
3: 하지
1: 하지 셰아 랑치디 야고시도 와 아슌데 뱀마세 시르시베 더비아 유브지 니가 뒤셔 치미도 와
4: 그래도 와
1: 셰아는 심제 시다 춘스 체잔 캐란즈 셰아님도 후다제 됐라
5: 맞아 당당아 심제 시다 춘스
6: 고조 년다 쇼진의 가르시에는 셰앙 처제 셰가 치도 와
1: 그래도 다 탄동 가랑즈 어 켄게 셰아브로 봐 체잔 퇴미 심제 총마리 딜레 멘즈디 후다 바다제 됐다 봐
2: 멘즈 어제 됐구리 아마도 저 쇼야 갈사 가림 의사도
1: 이 겐겐의 개방 의사
2: 갈사 겐겐의 문구제 여다

0: 뭐 갈라소다.
1: 봐봐, 갈라소. 달롱대 말이.
0: 봐봐, 안주 딘제 마체는 지마네 정주 나러 안주 저와 근데 스케어시 흉구법에 미딘주 안주 갑시게 그시.
2: 내 좀 어둡나 내 주진이 허르베.
3: 밥에 셰프 당시 고베 주리 못 없지 우주제 면지 덥송아 따뜻다.
0: 봐봐 쉬는 쉬 차비 된다 디긴베 칼라 마셉치 수구 쳐라치는 쳐 가리 여시
3: 여랴 쇼쟁게 셰프 당시
2: 但是我们差不是我们最新给俺的学姐我们最新给我们都穿了去买吧他路从我看汤子给我去的是从我给我给你买不能买吧但是我们最新给俺们都学要买是其实没新给穿了当个钱了我们最新给我用过是呗看他给是他的意思心出所有说呢主力们都得不买
4: 조슈아!
5: 가르쳐줘.
4: 따야규다. 전수 신기상마 나스고요샤.
5: 가리?
0: 아.
4: 치사샤. 따, 용미도.
0: 어. 에, 용조? 어.

0: 야, 퍼시야, 퍼시야. 우라랑 마셔 아.
1: 야수다.
2: 刘海 투지 디멘자 참사수
1: 차브리스 갈소래
2: 자주베 나서 보지 가서 걸 켭샤 투지 디 메자도 염두
1: 마캬캬시 유베 개말로아 나미다 겐키 샤사다
2: 마르지 刘海 요거 상무 꽈자 상무 류샤 신경나래 장무 수사 뒤지대 겸강에 도야면 또
1: 맞네 맞네 셰피 네 저거 들어라
3: 먼저 탄다 타시 제차지 라르 컨데스 럭미나 삼디유
1: 당제 쇼래 켄키네 게브다
3: 류하이 삼시 셰네 용두게 아
1: 삼시 그제 쇼래
3: 류하이 라요 셰뉴 아 Rang lai yue mei ta de xi dan ni ha ku ji. Di huan ne zu ka zu han ne, rang pe zu yu ba. Ngan zu ka shi du. Ka ke xie mei. Mi mang gu, ngan zu ni de mian zi de ya di. Chang gu xian ne ngan wo de pi, ke de chung mei su su de.
1: Ji ji, rang wo xin bo yo le. Wo xin bo yo ni pian to le. Tan de cong ge wo da. Ge ge zu wa ge pian ka to le. Ke de sha ga rang ge xu da. Tan de mi le mian zi de ya mei ne, ni ken ge ne ge be ngui zhe wo da.

0: 기라군 감사.
1: 라군 감사. 기라.
0: 기라 당토만 안 주게 치스모 할 힘겔이야. 기라 뭐 저도 드시나로나.
1: 라라서 기라. 아, 나는 저 라디스나 어 야르가 함어서 배 진제바 저르 배 진제바 저기 기라.
0: 아,
1: 내 대시대 다리. 대 함어티 나라 라그 갬버치 제 참는 안 저 미장 아, 니시자로. 아,
0: 네.
1: 미장 니시자지. 다 함어티 대시 직찰. 저르 배기 어떻게 만조 상 통주 카스라 어떻게서 고득진 로르 팀업 그룹도 그래
0: 아 네스
1: 근데 아 되게 선은 차비한테 흉진 등장하고 속이만 참
0: 속이만 네스
1: 먼저 중리를 다 되나 배만 봐 차비
0: 아 네스 인기라게 단도 뭐 주는 데 잡아 단다 난조 어 예르갈 하면 속속데
1: 라이
0: 어 예르가스는 근데를 코알레고나
1: 예르가스는 아마 어 Gombe Mingche, taa Gomba Ti nila yagar nchokwe sal pa karja so, nunga tui lo. Wa tinte si yerga si ming tuwa ya ti, wa tinte si roa bong tu tuwa tinte si tuwa si.
0: Aale, les lo. Taa tanda ngocho nambe gyurum na lo lan na su tari ki chum na gyo ki tumbu de ya cha sha na suku nyimuri so so lo wa.
1: La ri.
0: Taa na su hamu luk ran chen na kare ina.
1: Luk ran chen na gyangar.
0: Gyangar?
1: Oh.
0: Taa gongbu tu nusu gyangar san ya, kandari kwa leng
1: wu. Gyangar san na taa, nga ma,
0: 真的啊这街上面着江干的才是我都那么的对面是脏了粗茶的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茶脏了粗
1: 다로 그 떼서 가지 말이야.
0: 아, 네.
1: 사면은 마 현다 회상으로 주물로 가 쓰지래.
0: 주물로지.
1: 나도 나 책다 치마 갈지르티. 룩책지 장가르.
0: 장가르로.
1: 라빌. 아, 차다 떼서 가지 마.
0: 네스.
1: 남다이나 떼서 다 통지리.
0: 아, 네.
1: 주물로 와서 다른 길이.
0: 아, 네. 진짜
1: 체주 떼서래. 진짜 그다. 어, 차제다 들어 사고는 중국에 나오면 잡은 잡을 수
0: 있어. 잡은 잡을 수
1: 있어. 알았어, 저 중국에 나한테 찾다 당해서 장가를 찾다 떼었습니다. 아,
0: 배차샤나?
1: 네, 배차샤나. 난주 원바토도 원배나리 난주 죽고 죽을게. 원배 창조스자야. 원배 창조티 자도 주문가 그 창조당 안도 창조 안 됐으라지 말이야.
0: 아, 레스 레스.
1: 근데 제주 만났어.
0: 레스 레스. 라디오.
1: 아, 나 좀 확진다 진짜나? 잡으리.
0: 아, 레스 레스. 아, 나 저 드리 참 남겨기 다 중문에 체리는 게 나게 된게 속에 님을 있어서.
1: 라디.
0: 다디 남도는 또 뜨지야 정어 좀 나는 거를 왜.
1: 라서. 너무 아파요. 창소죠.
0: 아.
1: 창소 들라라. 어. 天龙巴天多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 샤워 유머 저거 뒤 차고 뚝
0: 뚝
1: 배 차고 뚝인데 들라라 수근님한테 코
0: 아
1: 대답은 뭐지 그런데 대 어 샤디 라면 장소 때 미디언들 대사죠 근데 작고 샤워 때 만져도 들라 참고 캐디 제 라면 장소냐 대 수근님한테 총 수근님한테 총네 들라라 민다 고래다 다 고래 그 얍체나 라면 장소들이
0: 아
1: 용체나 다 샤워를
0: 달라리
1: 어디지지
0: 남편도 되는데
1: 어 되지지
0: 난 걔랑 들이야 난 저기 딱 근데 싶은데 아 잡든이 나로네 쟤는 가르침 나니나
1: 어 잡든 디나 차야티 좀 잡했어 그 저를 아 다 얍 다에 대워서 그래 어 들라라 어 세 다에 쉬는 다에 생긴 다에 어 진짜 세 숨어 그래
0: 세 숨
1: 어 다른 계속 그래 나타 또 파가 돼야 양 다베 태워티 계시 나서 다녔을 그 때.
0: 아, 네.
1: 아까 난 다녔을 그 통이.
0: 아, 네. 다시는 계시 심나니라.
1: 나.
0: 다시는
1: 생길지.
0: 딩기네 안아서 세바디 창냐제 쇼도가. 다 대양조 뭐저도 드시나니 응그르베.
1: 나서라. 응응. 아, 근데 배고 니다. 진짜 니다 세지데.
0: 니다.
1: 그래 나 안들라. 제대로서 참 나올데 보다 제대로 살로 진짜.
0: 아. 네.
1: 사태 저번 카라타 인디 오베 바상들라 인들라 누부체.
0: 아아 누부.
1: 누부 멤버.
0: 누부 멤버.
1: 어. 다 인들라 인들 뭐 옥점체.
0: 옥점마.
1: 어. 다 인들 답시 체 단디 가서 오데 첩디월 지진데 시야게. 저 체주데. 나티데시.
0: 네스 네스 롤로 안게라게 팅이 오츠나 베규림 나로리 아게라이크란 탄다 난조다 종지 베기 무미르네 시샤기 균슴버르도와 다난조 능기 기초 갖았으나
1: 기초 미 니시자조
0: 미 니시자조라
1: 아
0: 네세로
1: 나 동겐다 티제시 니시자조
0: 아 네세 안 티규 후나조 야 루치 기데스는 거나
1: 방은조 군가다 티바르라 니마가스 조서 차차 대장네 대한테 생기 통도 가서
0: 텔로
1: 그래
0: 아 잡든 나 같아
1: 잡든 제가 또 그래
0: 버티지 네스 네스 네스
1: 네스 주어
0: 네스 로터스나 다 전에 샴티즈 나나 냠도 담대야지 지나도 아

니가르니 워자라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린투기 디가르니 지도 덴비에 사도 인디 당가라 그규 남풍 규지 계상 매도 처도 덴 디가르니 튜럽 사비에 균종 사르바 인 균종 사르비에 그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雅尊银别，土日币年啊，怎么了？中华民族基督教别都是切点托东局，居宁走切行。民族卡瓦拉，平均中午塔，别日，酿制起了本地当年，借用给民族团结雅尊节，别上去对局了，凶人节日。平均三别，别给团我塔参别，本次来别别给冷别托月月了。 계계기 튠섬사바라 시소리 초용리 계계기 도시사바 와다르 제비 뷰제 내구토리 사도변조로 계계동위 문규 규두규로 흉는 계비 균정사비 지도된비 계계 주진띵여티 긴강기 멍치등부주바타 사도 긴강군요 초두성종의 흉는 계미 계급이 긴감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숭는 겸유 편종 사비 탄삼 도된타 허승 사딘기 지지 르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라 문주기 라린 뼈든 그 조두 호다 제유 别别 튜르 사바두 양규르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튜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别 지소 링루기 편종 사바 등지 别的 후다 제주이

0: 지기업 수지 시진핑키 서치 퉁궁리 랑제 땅키 거두타 외동 바르웨 베드 름링키 땜방타 자지 300 준으로 임비 송종타 토담 폐주지 야부치 그시 송유 지기업 수지 응악주로를 땜부릉 예네 산에카키 송종타 폐주제베트 서치 닝도 균진 체네 양람 사바라 베드 체주로 300 뚜부슈 첨부 진여베 고르다
1: 我们中国的中华一区别写字场别从我们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chebe lamsu tuko sangdu dangde songchong ta pechu chebe chwe sarji nyingdub gyunzin chende gyanglam sabara bedub chegiro sambe dubshu chenpo jingyo barshi. Yarsin to, gyangju gyegab rinne jilin to dagorwa mambu liyo. Jagzam khara minam ki zenga chweji chagbu dungchong chebara chenso shubata. Lushan kagorwa minam ki chashui zangbu lenshi gerwe lotubla chichin shubwa. Guiyang to mi chi ni shun la ki lar yang gyang ju ring ne cheng xi ju zhe kang to jue de ting rib ki xian zhe le dian ne sar ji lu ju le chen su ta gyang ju ki ning dou le luo zhong xie yue ba shi da guo ruo shen li ping ki chen su kang to zu ne yun ren bo mo qin ba ra nie po mo mi chu zhao mie ba shi shi di de yong ji tan de xi de ni le la bu de chung wa xin min ba ta ye ge cha ji kong bie qian bu tian de chung wa ni sar ji wa gen rib zu mu sha le dian ne chung wa xi yin ba se bu de dou chung xie sun ba shi 다고르와 쳔메메이 셈나 꾸이마 쳔부테브 닝도디리 미름네 미르 파라 균진 제공의 임 뒤로 사르베 슈누시 임뱅원에 나주 미릅디 양규결은 뷰토 야부규규 인셰시버시 사르지 퉁궁 폐주 야부치바타 사르지 닝도 균진 제베티 지교 수지 시진핑기 통 쳔부는 거예 당기 소진 접접 소진 콩기 랑제 당기 로규기 퉁닝 쳔부된 비 사르지 내조타 사르지 딘시 사르지 로규 전속항 소소 팅만 폐유 공기 산시 진구라 땅타 미망기 방아르 침비 탐수 제비 시지 로규 뒤유라 중국 산지 랍신 럼림타 미심규의 제지 규여비 땅타 계급의 자지 균으로 인 공기 산지 진리의 송종타 배주 여부 제바타 산지 진리의 탈비 동와 산지 닝도 균진제 제주로 흉능 제주니 땅용타 지조 용기 투몽 기지 인시 송바시 나주비 튼주 파라 란지라 보미중의 산지 진구의 시진이 동유바타 Xiongkong Nyarsan Khang Ka Todam Chewe Sarji Ringwe Chi Kya Tha Ngup Chuk La Sarji Chensu Khang Sumdong La Chi Yue Be Sarji Chensu Khang Ki Ma La Jina Chup Sin De Loro Chanyum Meeting Tung Jiru Chu Zang Sarji Ji Xu Tha Chensu Khang To Da Gor Le Yue Ba Shi Beijing Lop Chien Ma Ge Si Ring Lu Lu Bing Ki Ye Gen Chim Wa Cheng Mei Dong Ki Ji Kyo Shu Ji Xi Jinping Ki Chi Tuan Tha Gun Di Wo Rang Ye Ki Sarji Tung Kung Tha Zhong Gui Lu Ki Ting Rip Chien Zu Jun Chi Be Na Nyam Chi Ya Bu Tu Yue 나중에 링 만주 모두 송종 체별 남주 다 제접 잡아 취십 체크라 정시를 띠는데 사실 통공 폐주 체리 송종 다 심주 규비 라더치 체비 코제 용기 말아 뒤주 인시 송바시 사실 통공리 결주 지 미중신 섭지미도 비 자지 통공 인비 송종 체주니 랭겐 조인 나중에 링 라니기 사실 링의 통공 송종 다 폐주 체구 조준 체비 레저라 군대 동주 다 개강 체위에 사지 지슈 냠서 다 냐자 칸기 사지 링니 라소 체비 체시 라다 체규인 바시 미르메 콩 란제기 보미중웨 사지 링웨 냠서 다 쿠르유 주지 체규로 명리에 사지 링웨 송종 체비 레제 라제기 초든 지스기 초다시바 된리에 당지 다 제보 어준 지린소 규림 용소 라다 체리 사네카기 냠수 체시 지보 미마타 체레게니 냠수 체바소게 내든 타주 체규인 바시 사지 쿠닝버 장시로 사지 퉁공 핀솜소 간州로 유도 정기 중공 간난 신위기 지슈 냠소 시위토 산에티게 팅에 라제타 규자르 띠엔데 냠소 사지 팅에 남바따라 냠소 톱주로 견낸 시여버시 사지 네초 루이징토 슈부 링웨케 천소칸 유베 사지 링네케 갸지 계주 송유 토라친베 슈부 링웨카지글 산에티게 라제르타 짐바치리 냠소 치여버시 瑞金中央

0: 다도네 덥숨장 파르도 뒤동 로직 하자나 비지 챔부친도 주미 띵챗타 역제 원세 퇴비 체르신 바 세세 도구 유여지 송바시 지지 인수 숨닝케 체르세 배미 시비에 초중 체르게 터도나 차가 앙탕부타 니버 숨부지 상마 가자 십주 능추 이마타 다자 미리케 총제 약수티 가자 십주 시송차 레고 숨이마시 장무 모르소 진두르나 주미 숙진케 춘진 니버 강릉구여 Chawai Polo Tha Pingbang Polo So Ki Namchang La Chumi Tha Mi Rik Wara Tenduru Chigab Luk Chui Chorxie Tha Gang La Yukba Lui Zhe Ki Zidab So La Chota Ra Chui Kang Li To Yabashi Mi Su Chumi Ru Ching Rim Xin Yonwa Tha Komtab Jik Zung Yima Ma Si Ru Dara Gyuwa So Chik Yabbe Tun Juru Che Tha Kang Li Ngungu Yabashi Australia Simo Tam Shiwe Li Ki Tendur Namchang Chemi Nang Ki Chumi Toch Tochang Gyaba Tha Chigwara Gyaba So Lik Chu Hachang Yabu Chik Du Che Sung Bashi Simo Hwa Zhe Jian Ki Misu Chumi Luzi ke Nyurze ta Gangla Sangma Yabu Yuga Dubi Maungbara Rawa Sangma Duzi Sungba Si. Luzi Zhenzo To, Zhendula Dianne Simchu Chechur Gwinde Tungwa Ta, Zhendula Dianne Tungye Chechur Gwinde Tang Yu, Zhendula Na Shugin Ruga Anki Biib Chimil Kuruyu Ta, Kergyang Chugui Chuzi Toru Shugin Tang Yu. Yunam Tianne Kimzang Ta, Suizhung Kang, Suizhu So Tungye Ta, Cungwa Gesara, Becha Shana, Chumi Miri La Shifu Dubi Nyuga Raja Dugu Yu. 人民天民宿春民旅游展所更一边制作委员会员给军列主任宣布张广志以能令他独立为呢第六民宿春民推至也不独第二春民这件找我是一妈妈是老子三对给规矩与南七的讲师俺最与南三对是吧举春民老子天民日给团结他创业出培举要不下去影响什么事
1: Nyitu, Chang Tiangrum Gya Tsor Gyo Ting Chichubi, Zhongguo Dongxib Zhuwaagi Lian Tuen Yongsu Li Zhubchung Ri, Tadingi Dongxib Chu, Kengzhu Dakchen Ta, Kengzhu Angniba Dakchen Ki. Kyun Tiangrum Sisi Chukgu, Rikchen Mangbu Chukdu Dongxib Li Zhubcheb Ta, Lungkam Chinbu Tangwe Chikrim Ta, Chodo Tiangrum Nguankam. Kyawo Ginkam, Kyawo Gya Tsuo, Rikchen Le Chukdu Dakche Cheche Tumne, Tiangrum Gya Tsu Changme, Mimi Le Sunggi Dongxib 拆接朝中的强调中家族基基设计忙不查中的得是拆接图的六个人心基推给穷马赛给那年天气前面温天给家族得是拆接直接拆着他来不见给过去图一部人强烈操作强中更多脚不着被金主握给龙个前面他操作强中家族你这马拉界人格的决定去让你有人去 德西拆接塔成西行界让这头一部人。德西拆接特别接战给强烈操作强中更多准备开去他跟咱的矿都区域了让人们同年。南大的文化突破特的主义一部人。强强中家措的决定去准备中国东西主要给人民安保保业。零年强沃给赵卫独林突定唐国人。 听闻出的体制起亚特多农场下及送不人强强中家村的决定去主编中国都是如爱给无数策略开吧何见风起强强中家村能不是一根多的心呢俺虽然给南京给推过任务他明明连送给直接卡及随于拉给南年天气前面直接俺为推过仓的东西越级送不人 我知道他们几个区域的年轻人可是明日根据区区对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 다기 칠동 총법과 통조치 접계 차례와 숨심비 두 총부의 계좌 27기 발유 이시아 타시의 계좌 크기 칠동 난진기 총법티 과로 12 총법기 체가 잠승 그 디르 초라 안 접계와 샤디르 시바타 초라 안 추고바 젠디 시바 초라 안 이슈바 젠로웨이 시바 안지수 추바마세 림신 슈크체르 조신 유바타 티긴베 샤르 총어 쿠 망보르 차자버 규임지 중앙 넘시리 군기 지지 니시 숨니 초라기 장도 년다 당 유브지 게크 뇌고 기시 올레 슈레 칸타 체기 뉴스 부이 지지 니시 숨니 초라 젠디엔 시바르 미디 게크 주리타 원소 접소 주타 냠토 광시라 중앙 기 뇌고 기시 기 원소 치니 당 유브지
0: 이란 연저기 예지지 니슈니 닌네즈 베와르시네 이란기 체토 계급 대장 오일 행강기 중이 레자비기 타고르 계급 타 점링 계급기 어리 이란계 변조로 연구 동회나 쇼미롱 캐리 쇼츠 이란계 자우르 증규 인시에 터지 자와시 레장이 캐리 예급 신기 자주 변리 어리 이란의 수협에 변조로 교장의 갸벼로 치세 보스 소고타 홈스 소간리 도눔 티브지가 치동 재미시 이란계 타동 보스 소고리 도눔 치동 재비 름디 신다 각동 체규 인시에 주여바시 이란 이슬람 최소계 최변 칼리베기의 티님 어리 이슬람의 전부 함시 차시 어리 나조 계급 신당기 개변 别的 낭매도 등구여 이란의 김제 계급의 고르위에 처진만 부처 처진게 낭류니 서구태계 된자 구지 사마타 변조는 염리에 다 제와도 랑다 타 랑진 서구 지금 유세 시내 퇴운탄비 시대 타 된자 용토 제주여버시 이란 연주로기 지진 흉니 닌내주 배워르신다 이란 장제 봉디 지급 주련 비유 권동병 바그르 자디에 디닌 가다르기에 강렬을 제배 이란기에 넘주동겐 숨기에 숙식 대부 매배 넘주동겐 대다 리구 차상외 맹강토 민주 제발의 기획괴배 부구 제발마세 강렬을 제배 넘주동겐 숨부 이란토 기획괴배 랑사등여버시 다오디 당고로 이란리에 이란기에 넘주동겐 숨기에 내려다오 숨바라 가다르 로자드 어리막동 딘시레 파르크 지급 가다르 망초기에 강렬을 제유지 주여자 가다르기에 된티 키랑 매버시
1: Canada is a loan canny, say Nishin Yinny, Canada ta, a rewarki, Tondun Trimmy Lamlon Chung Mibe Tone, Canada, Lancho, Sesha Tubu, Jeta, Canny, a rejola Tunju, Nikiriwe, Canada Tonsola, Gorje getting up to Burgur, Mine, Canada, Jitungi, Quenny Lobe, Gorje Chesi, Dogwe, Ti, Gay Ninezo, Lada Chegu, Capta Chevri. 可你, Jitungi, Quenny Lobe, Gorchena, Gurchu Tunzeta, Narcha, Kimju Loche. 쇼크타 쇼부 대신 록두 튼세서 캡부망부 추유 제주브리 크니 어리 최묘기 주도 변조기 록튼 정신 매부타 창샤 민바 카나데 캐벨의 뇌자동어 제기 튼세 사부된부 대통네 콘츠 카나다 탄 변조 로데 저와 자완의 주도 매부 추구유 어리 타 모시코 카나다 제기 최취 소기 랑매 총된 최취를 능충 치구유 카나데 무투 치동 첨라 남한 진투 교교 배준 제규 인시 제브리 체니슈니니 카나데 신지망부 카나데 게 전염지 수슝기 덴비르 갑교 체네 어리 눈슈오 카나다 편도 매베 추든 조금 민시 제브리 중국 캐레기 준비 탄산니에 朱林也是你里洛康接近你是你我是九十五他南站体洛顿切东瓦车你个九七仓啊四个月唐山你也新经哈桑九个粗别在我的修革明儿洛康地内当位陆续提唐山你也洛顿接切给七个怎么身边给个别的批给给苦个二位毛我整个他边交批给给孙秀七个东西日记送不是
0: 세군이 뚠뚜기 투지 니버 인 상황 림싱 차베 뚠뚜기 냠 체로 조신 유
1: 성교구 주토 나저 냠토 투지 디 정청 제부타 링내기 디시르 귤른스 난토 세군이 시바 남다 세도 조베 투지 시이 외부군 림베 남외소 팀내 림베 최소 민거 유 지순 워라 양순 시르 这些的电器卡起我老也不谈卡起没呢谁不是差的老李用的起从我给你不错你来略别提了略别又出从南土当年你来撇个钱那么主力了这个数字天给提拿俺最三件当我请不写不领为米干几里人日出拿错滚土拼凑几个人我们能滚也呢提起南土 丢弄江心念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징무 차트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라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나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